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팔명창 중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밥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판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고성, 고창, 나주 등 너른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0: 미친 놈이라 허유나
1: 현천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너른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화가 부르던 한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장상구슬 마친 후에는 용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맹가복만 쳐드리소.

0: 조상도 조상땅 조상땅도 조상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뚜껑 닫아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적극 닫게 그 중력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합니다.

0: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1: 이 밥에 고기 반찬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것,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사랑 가문 우리 모여든다.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 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부비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강릉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국과 관노 가면급,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0: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1: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검고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주 현악기 중에 가야금과 검고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비 악기로서 또 현악기로서 대표적이죠.

맞춰가면서 햇빛도 맞추고 해가면서 오래된 나무는 한 5년, 조금 이제 좀 싱싱한 나무 이런 거 한 10년까지도 이 섬유질을 이제 삭혀서 우리가 이제 악기를 제작을 하거든요. 이제 오동나무가 가볍고 그렇긴 하지만 섬유질을 잘 삭혀야

울리는 소리, 이 악기 판을 고를 때도 좋은 그게 판인지 나쁜 판인지를 계속 악기를 두들기고 해도 그게 어려워요, 참.

하시는 게 참 좀 신기하게 봤었죠. 그래서 거기 놀러 다니면서 어렸을 때 좀 장난을 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오셨는지 저보고 이걸 배워라. 한번 배우면은 기술이기 때문에 너 앞으로 사는데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살기가
1: 조금 좀 너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2: 2개 3개보다 이게 간격이 이제 높은 이유가 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높아야 돼. 너무 높아 버리면 이제 연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에서 농연할 때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높지 이제 이 일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한번 뭐 뛰어넘어 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만큼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악기를 나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탈춤이 안동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 복원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그 가면극, 하회 가면극 연구회라는 걸 그냥 그냥 뭐 70년대 초니까 아주 뭐 요즘 말하면 동호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요 뒤에 여기 좀 안 떠 아직 안 떨어지거든요. 요 뒤에를 또 살짝 조금씩. 있음으로 해서 탈춤을 출 때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말을 하면은 우리 실제로 말을 하면 턱이 움직이잖아요. 이 원리를 이 탈에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회탈이 좀 더 표정을 연출하는 데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죠.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전쟁 직후 여성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춥지. 네 해라. 자.
1: 선생님께서 어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0: 가자. 동가식 서가숙하며 지냈어라. 한평생 소리판 따라 댕김서 장단 맞추고서 아니라 못하는 돈도 없고 저 한몸 같으면 어떡하든.

0: 소리를 배우고 싶다.
1: 예. 저도 선생님처럼 한 세상 휘어잡는 소리꾼이 되야 쓰겄소.
2: 너 시방 뭔 소리를 하는 겨?
0: 어째서 소리꾼이 되고 싶으냐? 고운 비단 옷 입고 한평생 노래나 부르면서 사니 그게 좋아 보였더냐?
1: 소리를 하면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갖고 좋던디요?
0: 속이 뻥 뚫린다?
1: 예.
0: 아직 어린 것이 어쩌다가 그런...

0: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을 가겠다고?
1: 예.
0: 좋다. 그럼 네가 얼마나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자. 소보가 저기 있는 북을 가져오니라.
1: 예.

0: 가자.
1: 그것도 아주 물들얼렁 물었니?
0: 후뚝 가자니께.
2: 장미야, 얘들.

0: 맞나.
1: 우리 청년이 동료 씨 말아줘야 된단께.
2: 죽실할 것들 아가리로 해.
3: 없는 가져가시오.
2: 칼 좀 가로. 아따 동생 데리고 장사하느라고 욕 많이 본다. 그 학교에 보험비를 좀 더 냈으면 이런 구석진들 말고 뭐

0: 내 소리 팔았음께 그값 내셔.
1: 엄마, 대급박에 피도 안 마른 가스나가 시방 나랑 장난하냐?
0: 어짜요! 시방 내 말이 틀렸어!
2: 아, 맞단 게? 소리를 들었으면? 소리값은 내야 한다. 아, 보고 쉬어.
3: 아만, 정년이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닌데 들었으면 돈을 내야지. 입을 싹 닦아보려고 시바.
4: 가자 형님, 형님 오늘 가시죠.
5: 아, 그다. 그렇구나.

0: 한다고 연기한다 하던디.
1: 내일 저녁 공연이야. 보러 와. 꼭 와. 아참, 남은 산성.
0: 에?
1: 너 이름이 뭐야?
0: 윤정년인디요.
1: 윤정년. 우리 다음에 또 보자.
0: 나 기왕이 줄 거면 그 돈으로 줄 것이지. 완전히 중이 때기만 깔랑긴데.
2: 분명 어디서 봤는데.
0: 뭐? 저 서울 연관?
2: 어디서 봤을까?
3: 저렇군. 이렇게 야릇하게 생긴 얼굴은 내가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4: 온 억경?
2: 매랑 국국도.
0: 그 사람이네! 문옥경!
2: 누구?
0: 아, 그 매랑 국국단의 문옥경이란 말이오! 그 최고 인기 배우라는 문옥경!
2: 매랑 국국단?
0: 아, 나 그 요새 공연한다고 온 동네에 포스터 붙은 거 못 봤냐?
3: 아, 나 근데 눈빛이 저렇게 야릇하게 생긴 게 어? 같은 여자도 다 홀리고 다니는갑네.
0: 같은...

0: 아주 대단한 오해가 났다, 어? 무엇을 잘했다고 저렇게 따박따박 소리를 좀 지랄이야.
1: 언니! 언니 말이 100번 맞어. 지가 앞으로는 정년이한테서 한시도 눈 안 떼고 감시 얼랑께. 오늘 입만 용서해 주셔. 에? 아, 정년이 야도 다 컸는데 머리카락 싹 밀어버리면 동네 창피하고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2: 아야
1: 오늘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안 하냐?
3: 잘못했어라.
0: 그러고 또
3: 두 번 다시 소리도 안 아껴라.
1: 에이, 언니 들어가 계셔라.
3: 진짜
1: 여 가시는 거? 바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리지. 꼭 따박따박 말 대꾸를요. 어? 야, 네가 사갖고 들어가. 아, 포토
3: 알았어.

0: 그만! 거기 끝에 민주.
1: 네.
0: 나가. 넌 앞으로 정기 공연 촛대로도 들어오지 않는다. 다시.
2: 단장님.
0: 언제 올라온 거야?
2: 오늘 아침에 실린 기사라고 합니다. 옥경 선배한테 얘기를 해야 할까요?
0: 우선 공연에만 집중하게 해.
2: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너 어제 시장에서 잘생긴 남자랑 있었다면서?
1: 누구야?
2: 애인이요? 하나야. 정년이가 애인 만날 때까지만 살아라. 맨 바지락 갖다 파는 일에 정신이 다 팔려있는데 뭔 연애?
3: 입만 열면 돈 했었는데 우찌개 남자가 못 파냐? 아이고 참.
4: 왜 그래? 왜?
3: 야 너희들 어제 우리 정년이한테 와갖고 그 말 붙인 그 잘생긴 남자가 누군지 나알까? 문옥경이요? 문옥경.
5: 아, 시한테 겸손하고 있네. 아, 문옥경 무슨 뒤 시장터에 가갖고 정년이한테 말을 붙여야.
3: 아야, 표 한 꺼내 봐라.
2: 아따.
4: 어미, 어미, 참말인 같네. 아야,
3: 참말로 문옥경이랑 만났대? 만나서 뭐라고 했는데?
6: 그냥 뭐. 공연 보러 오라고.
2: 정연아, 나. 나도 좀 데리고 가라.
6: 문옥경이가 나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2: 찾았을 것인디?
7: 아따, 정연이 니 겁나게 부럽다.
8: 봐봐야, 티켓도 지
6: 그런단 말이지?
3: 응. 야, 니 설마 보러 갈 생각 아니지? 어!

0: 아,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언니한테 들키면 또 혼날 것 같단 말이야. 언니가 소리하지 마라 했지, 국화포즈 마라 한 적 없는데? 이따가 뭐, 오늘 해야 될 일 싹 다 해버리고 왔는데, 무엇이 문제돼? 아이, 그래도.
1: 불빵. 따끈따끈한
2: 이게 얼마요?
1: 10개, 15원이요.
0: 15원?
2: 이게 비싸지.
0: 하나 비싸해.
2: 10원만 꺼내. 봐봐. 언니 어차피 연마을에 황갑잔치 도우러 가갖고 집에 안 계신 게 우도는 좀 다 보고.

0: 바라불기 흐리 뿌라지게 바지락을 캐다 풀어도 그날 보리쌀 살 돈밖에 못 번디. 국이란 게 무엇인지 돈을 그라하고 잘 부은지 내 두 눈으로 봐야 쓰겠어.
1: 그려.

0: 참으로 흥겹도다. 하! 이것이 다 우리 전하의 은덕 덕분 아닌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왕자님?
1: 정녕, 태평 성대인가? 위에서는 한나라가 들이쳐오고 동에서는 낙랑국 견제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련타. 위에서 한나라가 벌컥 들이치고 동에서 낙랑이 비켜들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련허다. 폭포만 제동제듯 불어오고 동풍의 굳은 비가 퍼붓는 빛, 이어찌 태평성대란 말인가?
2: 나 진짜 환장하겠네. 참말로 무너뜨리는 왕자님이다, 왕자님이. 어? 안 그래? 어?
1: 공주, 드릴 말씀이 있소. 천지인간 삼태만상, 날짐승 길짐승 짜기꺼늘, 선남선녀의 만남은 자연의 도리라.

0: 중국의 사내에게 들끓는 이 마음을 보지 말아라.
1: 천하의 모든 인연 하늘의 뜻이려면 우린 어찌하여 적으로 만났는고.

0: 아,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매랑 국급단에 전국 순회 공연을 다 매진시켰는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 국급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팬분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매랑 국극단 단원들도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아따! 문덕경 씨! 그 영화배우 김모 씨와 난 연애설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1: 몇 번 만난 걸로 사귄다고 한다면 전 아마 지금 사귀는 사람이 100명도 넘을 겁니다. 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왜요?

0: 너 요새 그 집에서 예술하는 친구들이랑 자주 어울리지 않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옥경아.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
1: 이미 했다고 의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단장님도 제가 했다고 의심하세요?
2: 네가 뭐라고 대답하든 난 대외적으로는 안 했다고 주장할 거다. 그래야 우리 메랑 국극단이 살 수 있으니까.
1: 저 아니에요. 기자가 넘겨 짚어서 쓴 겁니다. 제 친구들도 저도 떳떳해요. 국극단 들어오면서 분명히 약속드렸었죠. 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요.
2: 그래. 아니라면 됐다.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수습하마. 옥경이는 당분간 서울에 없는 게 좋겠다.
0: 단장님.
2: 요즘 옥경이 일거수일투족으로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 이런 때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아.

0: 정령 태평성대인가? 아니야. 아, 이것이 아니야. 멋있는 척이 아니라 뭔가가 빠졌는디. 그 멋이가 뭘까?
1: 정령 태평성대인가?
0: 그래. 기품이 있었어. 그러지. 기품. 세련. 정녕 태평성대인가? 이었지! 태평성대란 말인가!
2: 이 오죽 잠 안 자고 묻었냐?
0: 아, 더 놀래라. 아니, 자꾸 가슴이 뛰어갖고 잠이 안 와.
2: 어째 아까부터 자꾸 가슴이 뛴대?

0: 저기 그 매랑 국국단 배우들 숙소가 얘 맞지라오?
1: 뭐 그 사람들 좀 전에 떠나봤는데.
0: 해? 왔다. 아 벌써 가버렸다요.
1: 아 저까 일찍 오지.
2: 나 찾아온 거야?
0: 전 가고
2: 난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목포에 있기로 했어.
0: 참 말이여라.
2: 나 찾아온 이유가 뭐야?
0: 해? 아 그것이 그 시기 뭐 뭐다냐 그
2: 잠깐 따라와봐.

0: 대사 잘 외운다는 얘기 듣는 나도 한 번 보곤 다 못 외우는데.
1: 으짜요. 애은기가 뭐 문제 끝보다는 쪼까다 볼만 하재라.
0: 아니, 여전히 뻣뻣하기 짝이 없어.
1: 근데 이런 걸 뭐 들라고 시킨다요.
0: 네가 국극단 배우가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너도 그게 궁금해서 나 찾아온 거 아니야?
1: 예? 아까 나보고 연기 못한다 했잖니라.
0: 국극단 배우라면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 노래, 춤, 연기. 방금 시켜보니까 연기는 안 되지만 연습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고, 춤은 보나마나 못 출 거고.
1: 예.
0: 하지만 너한텐 소리가 있지.
1: 소리요?
0: 넌 청구성을 타고났어. 선천적으로 맑고 고운 데다 깊은 슬픔이 배인 애원성까지 배인 소리. 그걸 하늘에서 내린 소리라고 해서 천구성이라고 해.
1: 하늘에서 내린 소리요? 지가요?
0: 한마디로 넌 타고난 소리꾼이야.
1: 뭔 말이래. 아따, 우리 은미가 꼭 이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0: 물론 그걸로 국극단 배우가

0: 뭐요?
1: 오디션. 입단 시험 말이야.
0: 오디션에서 무엇을 본디요?
1: 세 가지야. 노래, 연기, 춤.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할 건데 그중에 가장 발언권이 센 사람은 단장님이야. 우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노래보다 연기랑 춤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자.
0: 에이, 저 기와골엔 풀들이냐. 나는 광할루, 광할루 허기에 아주 굉장하리니.
1: 우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노래보다 연기랑 춤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자.
0: 에이, 저 기와골엔 풀들이냐. 나는 광할루, 광할루 허기에 아주 굉장하리니 했는데 고작 이것을 두고 그리하였단 말이냐. 아따, 친구들 말이 국국배우 해갖고 성공하면 막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다던디. 그것이 참말이여라?
1: 돈 벌고 싶으면 빨리 연습부터 해. 우선 어깨 힘을 빼고. 그리고 시선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대를 향하고 있어야지. 자, 도련님.
0: 잘했어.
1: 아니, 네 말투랑 분위기가 순간 확 달라졌어. 계속해봐.

0: 바뀔 수 있단게?
1: 생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가시네가. 어째 소리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 좋아해 준게 니한테 엄청난 재주가 있는 줄 아냐? 아이고 이거 씨. 아이 짜증내! 짜증내야! 진짜 받았어!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소리를 안 돼야! 빌어먹기 싫다고! 아, 건달들한테 구질구질하게 돈이나 뜯김서 그러고 펜션 살라고? 아, 서울 가서 오강하는 법이 있단게? 오강이고 짜지고! 안 되는 건 안 돼야!
0: 어째 안 돼?

Thank you.

0: 문업경이 요새 우리 동네에 있다던디?
1: 나도 그 얘기 들었어. 그 쭈그 한성여관에 계속 묵은다고 그러던디? 여기서 뭐한디?
0: 아니, 한성여관 주인 말로는 부식을 하고 바쁜가 새벽같이 나갔다 밤 늦게 들어온다 하냐.
1: 연애하느라 바쁜 거 아니오?
0: 아야, 천하의 문옥경이가 목포 촌끝하고 연애를 해야.
2: 네. 왜 뭐죠? 야, 저거 문옥경이 아니냐?
3: 참말로 문옥경이네.
2: 아야야야, 잘 거 좀 봐봐라. 이것이 꾸민 거 아닌가 보게.
4: 정연이 언니 맞지? 우리 저번에 한번 본적 있는데.
5: 예.

0: 정연아! 정연아! 정연아!
1: 언니! 언니!
0: 네 배 많이 굽지? 뭐가 안 매름냐?
1: 나 괜찮아.
0: 빨리 구크 안 하고도 언니한테 말을 줘. 그래야 네가 살아.

0: 언니 수잔이 좀 갔다 올 텐께 너 먼저 밥 챙겨 묵어.
1: 네.
0: 괜히 맴 약해져서 정년이한테 밥 주고 그러지 마라.
1: 예.
2: 정년이한테 오늘 중으로 떠나야 된다고 전해줘.
1: 에? 아니 그게 무슨...
2: 내일 아침에 국극단 입단 시험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중으로 떠나야 돼.
1: 아니 그...
2: 한성여관 앞으로 오라고 꼭 좀 전해줘.
1: 아니 그것이 그...
2: 부탁할게.

0: 언니한테 겁나게 혼날 것인디. 미안해 언니.
1: 정말로. 야, 내가 그 각오도 안 하고 문 열어줬겠냐? 나는 금박 싹싹 빌고 네가 집 애벌지 않은 게 괜찮아.
0: 언니 돈 번다고 고생하는 것도 다 안디. 그것도 미안하고.
1: 암시정도 안 탄게. 야, 그런 꿈이 있다는 것도 다 네 복이다. 어? 네 마음이 정 그러면 가서 끝까지 한번 부딪혀봐.
0: 나 꼭 성공해갖고 돌아올게.
1: 성공 못해도 자꾸 집 생각나고 서러운 생각 들면 돌아와. 내가 밤에도 문 안 잠글랄게. 응?

꼭 챙겨 먹고! 어?

0: 90번 서복실.
1: 네.
0: 91번 박초로.
1: 네.
0: 네, 두 분이 마지막입니다. 준비하세요.
2: 시간 다 됐다. 문 닫아 걸어라.
0: 네, 단장님.
3: 더 있는디요. 저도 매랑 국국단 입단 시험 보러 왔는디요.
2: 이름은?

0: 짐 다 챙겼어요?
1: 그럼
0: 출발할까?
1: 출발! 가스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2: 네!
3: 우리가 엄마, 아빠!
4: 김파로크와 장아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5: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세소 먹고 반란거리고 우엉스러져 망자 서황무유지유도 변지전터 정조처럼 말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한저 망자 새털범치 궁초강 그 맵수인지 달아쓰고 형탄도 모두 협조물이 사고 선용

0: 네, 서도민요 싸름을 시티팝 스타일로 재해석한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한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네.
1: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그리고 국악방송 라디오 창호이 들은 햇살 DJ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싸름을 들려주셨습니다.
1: 예.
0: 이 싸름이라는 곡은 국립국악원 생활음악 시리즈로 또 만들었던 곡인데
1: 맞아요.
0: 어떻게 작업을 또 하시게 되었습니까?
1: 국립국악원에서 예전에 네. 대중음악가를 위한 국악작곡 아카데미
0: 네.
1: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0: 네.
1: 한 학기 정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아, 저분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런 아.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한번 생활음악 국악적인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
0: 네.
1: 대중가요적이기도 한
0: 네.
1: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달거리라는
0: 달거리.
1: 노래를 만들었어요.
0: 네.
1: 경기 작가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0: 네.
1: 그래서 또 그 이듬해에는 곡을 좀 많이 만들어 봐 달라고 해서
0: 여덟 곡을
1: 발표했고 그 중에 한 곡이 이 싸름이었고요.
0: 오.
1: 준수 씨도
0: 맞아요. 사실 저도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1: 그죠?
0: 아, 네. 네.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바로 즉답은 못 드렸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 기높이로 국악을 쉽게 즐기고 국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그런 예술 감독의 모습도 괜찮겠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스티벌 잘 마쳤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만족해요.
1: 아,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국악인들과 또 다양한 장르에 있으신 분들이 콜라보를 같이 하면서 예. 아마 또 우리의 국악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정말로 우리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제 음악 우리 소리가 가미된 제 노래들 표현할 때 네. 씻은 김치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남도 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네네네. 양념이 많이 배인. 근데 뭐 3살, 4살 네. 이런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맵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치를 씻어서 네. 먹이는데 그 맛에 매료되어서 아이들이 어느샌가 나 씻지 마. 그냥 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이 좀 그런 입문용 네. 네, 우리 소리가 가미된 대중가요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국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특별히 또 민요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드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께서는?
0: 제가 경기 서도 민요 좋아하고요. 네. 라디오에서 맨날 노래 나가면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지만 당연히 저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듣다가 좋은 곡들이 좀 메모해놓고 네. 그러거든요. 메모된 곡들을 쭉 살펴보면 경서도 민요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가지고 만든 노래들을 무대에 많이 올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남도민요, 뭐 판소리의 어떤 일부분 네. 네, 눈대목 같은 걸로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1: 오, 이제 앞으로의 또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0: 아, 계속해야죠.
1: 꾸준한 국악과의 같은 어떤 예. 협업들을
0: 저 악단 광치 음악 진짜 좋아하거든요.

0: 우리 악기들 가지고 네. 그런 뭐 락적인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거든요.
1: 네.
0: 락적인 그런 음악들을 펼쳐내는 거잖아요.
1: 네.
0: 해외 락 페스티벌에서도 공연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네, 네, 네.
0: 저는 이제 계속 한 30년 동안 대중 음악을 시대별로 계속 들어봤는데
1: 네, 네, 네.
0: 제가 아는 어떤 영국의 락 밴드 음악인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근데 그게 우리 악기, 우리 소리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니까요. 그런 밴드들의 음악이 계속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다음 무대에서도 이제 열악 페스티벌에서 최연됐던 음악을 두 곡 더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0: 네.
1: 혹시 어떤 음악일까요?
0: 제가 최수연 씨 소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1: 경김이요.
0: 아, 너무 좋아요.
1: 네.
0: 이렇게 뭘 할까 하다가 사실은 두 번째 달하고
1: 네.
0: 미나리 한 거가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때의 소리를 훔쳐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삼삼 산은 산되고 천관 악산화 산이 저 농작금 수고 맞고 한강수 둘러싸니여 천지무궁이라 시고 원하는 금묘 잔디 자인 사반 세계 남서는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강내 각가 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인

0: 곡들 리스트를 쭉 가지고 만나뵙기로 했었어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 곡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정아님께서 또 그러면 저는 이 곡을 이렇게 매칭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네 노래라고 정해지면서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아까도 비온다와 사철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 들려줄 곡에 안에서도 정아님의 노래도 같이 함께 또 들어가
0: 네.
1: 도망가자라는 예, 예. 그 노래도 사실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0: 네.
1: 거잖아요.
0: 예.
1: 근데 그 도망가자

0: 것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들리고
1: 네.
0: 아 그냥 이거다 싶어서 네. 열심히 가사를 썼습니다.
2: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여우락에서 많은 그간의 조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또 이 곡 만들었던 곡들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예, 예, 예.
2: 이 작업을 했던 이 음악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

0: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1: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네, 최종실 명인의 속옷춤 함께 하셨는데요. 경쾌하면서도 절도 있는 춤사위. 아직 무대에 명인의 향기가 그득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주 꿋꿋한 남성의 힘을 보여주는 듯한 멋진 무대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2015년 활약이 기대되는 멋진 남자 소리꾼 두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우리 소리를 좀 더 가깝게 전하려는 개성 있는 소리꾼 두 분이지요. 아니오 씨와 백현호 씨.

0: 인데요. 먼저 만나볼 아니오 씨는 수군가를 새롭게 쓴 별주부전 이야기 아니오라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제목부터가 재미난데요. 남상일 씨가 소리로 소개해 주시죠.
1: 자, 그때요 별주부가 토끼 간을 구하지 못하여 염치 없어서 수궁으로 못 들어가고 육지에서 그냥 이 에리 씨처럼 예쁜 딸 아이를 낳아서 근근히 살아갈 적에 하루는 이 딸아이 병이 났는데 그 약이 무엇인고 허니 유일한 약이 용왕의 수염이었던가 보더라. 아, 이 끈질긴 악연이란 말인가? 불면증으로 끙끙 앓는 용왕의 약 또한 이 별주부 딸이라고 하는데 그 기묘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지는.
2: 만년 묵은 화병의 일종이라 맺힌 원한 얽힌 사연 말 못할 사랑이 있소이까? 화병이라니 그 당치 않소. 효력 센 수면제나 하나 지어줘. 그때요 도사님 세상사 떠도는 수면제로 나을 병이 아니지요. 이 병이 나으려면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가를 달여 먹어야 하오. 그 도사님 엉뚱하오. 용왕 폐하, 이내 처방을 들어보소. 입이 달린 동물들은 목구멍과 목청 사이 식도 아래 뚱뚱한 피하지방이 있는 거기 은근 슬쩍 들춰보면 거창한 대동맥 곁다리에 소리 주머니가 있지요. 그 주머니 열어보면 제각각 목소리 오만대만 소리들이 들어있어. 따스한 목소리, 차가운 목소리, 날카로운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요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사랑에 빠진 목소리, 생사를 가르는 피명소리, 밥줄을 재고 흔드는 갑소리, 밥줄을 저당 잡힌 을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 대담한 소리, 막대 먹은 소리, 대먹지 못한 소리, 될 뻔한 소리, 된 것 같은 소리, 된 것인 듯된 것 아닌 된 것 같은 소리,

0: 온갖 노래 들어 있는 소리 주머니가 바로 그거.
1: 헐시고
0: 그 중에 당연히 자장 자장 자장가도 들어 있어.
1: 아이 그럼 내가 그 소리 주머니를 달아 먹으면 병이 낫는단 말씀이오?
0: 피고 뿅왕 핏줄한 동물 하늘 땅 땅 하늘 바다 깊이 달달 털어보아도 그런 동물은 하나뿐이라.
1: 아이 그 동물이 무엇이오?
0: 별난 인생들이 모여 사는 4월 특별시
1: 자라 건강원
0: 딸내미.
1: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0: 큰일 났지. 큰일 났어.
1: 아무튼 이 자라하고 자라 딸내미하고 우여곡절 끝에 용궁을 돌아갔는데 가보니 상황이 생각하고 좀 많이 달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로 오려고 꾀를 쓴단 말이지.
2: 어떻게?
1: 이렇게. 용왕 폐하, 서울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침이면 소리주머니를 똑 떼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둔답니다.
2: 맞아요, 김치냉장고.
1: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1000% 1000% 1000% 서울이라 하는 곳은 애누리 없이 바쁜 세상 시끄럽게 떠들다간 아웃! 우리 주머니 똑딱 떼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면 모든 게 편안해 안 될 일도 다 잘 돼 친구를 만날 때나 아주 가끔 달고 다니는

너희들 이래 한 말 들어보소. 온중신 행복견 마음씨만 잘 먹으면 이런 경사를 부시리다. 헐시구 저기 왔어 보기 왔구나. 헐시구 나도 돈내 보기 왔구나. 보기 왔어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거폭 없는 놈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소근은 도적놈이 싹 다 긁어가고 난데없는 조상께를 갖다 놨네요. 흥보 마누라가 아 여보 영감 그래도 한번 열어놔 봅시다. 아 글씨 이걸 열어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지만은 아 굳은 것 나오면 어떡하지? 아 그래도 한번 열어놔 봅시다. 흥보가 마누라 말이 옳다하고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한나 소북 쌀봐라 해놓니 자식들이 오 달려들어 야단났지.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이 막통 속에서는 돈이 한나 가득.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비어털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도 짜고 구워내고 구워내고 구워내고 톡톡 달고 돌았다 돌아오고 도로 하나 가득 거고 돌았다 돌아오면 흥보 쌀이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겄다. 1년 361월 그저구요 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구여

0: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온 판소리를 사랑하는 강경민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몸이 악기라고 하잖아요. 아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경민 양만의 연습하는 비법이 있어요?
1: 네. 저는 좋아하는 대목부터 연습을 해서 재미있게 그리고 더 길게 연습을 하는 연습을 하네요. 해요.
0: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해요.
2: 아니 말하는 네. 것도 아니리 하는 것처럼 발림까지 네. 길게 해서 네. 저도 그 방법으로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야물딱진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꿈은 뭐예요?
1: 멋진 소리꾼이 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판소리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네, 정말 멋지네요. 우리 경민 양 그 꿈 꼭 이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경민 양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리 대목 들려줄 건가요?
1: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가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하겠습니다.
0: 네,
2: 네, 우리 강경민 양의 멋들어진 소리로 판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황성 올라가는 대목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1: 신봉사 할 일 없어 취내기 작별하고

맹독이네 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0: 힘차고 신나는 그런 노래죠.
1: 네, 그 힘차고 신명 가득한 노래 먼저 유지숙 선생님의 소리로 오늘 후렴 부분 들어볼게요.
0: 불어라 불어라 얼기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2: 네, 와. 네. 네. 유지숙 명창의 풍구 소리가 정말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인데 저희가 쫀득쫀득하게 맛있게 부르려면 비법이 필요하잖아요.
1: 그럼요.
2: 에리 씨 비법 네. 가르쳐 주시죠.
1: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서도 소리 어려울 것 같아 생각하셨나요? 이 비법만 기억하시면 서도 소리 끝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서도 소리는요 떨어주는 이 요성이 특징이거든요. 소리 끝을 잘 흔들어주면 서도 소리의 맛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의 시범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0: 네, 끝만 흔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불어라 불어라 시작.
3: 불어라
0: 불어라
3: 불어라.
1: 네. 오, 정말 잘하시네요. 역시 명창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면 이렇게 쉬워집니다. 네, 그 뒤에도 한번 배워볼까요? 네.
0: 어기어차는 정말 어기어차 느낌 나게 그냥 불러주시면 돼요. 어기어차 시작.
3: 어기어차.
0: 네. 불어라
3: 불어라.
0: 네. 나를 자리 잡은 다음에 불어라. 자. 네.
3: 불어라.
1: 네. 우선 자리를 잡고 아 이해하시는 겁니다. 불어라 시작. 네.
3: 불어라.
1: 네. 와 서도 소리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심화학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기를 안고 어르듯이 두 번 안아주고 한번 밀었다가 흔들어주는 비법이거든요. 네. 어떤 소리인지 직접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0: 불불불 네. 시작.
3: 불불불.
0: 네. 불어도
3: 불어도.
0: 네. 다 하신 거예요.
1: 그 다음에는 마지막 소절 남았죠?
0: 그 다음에는 선율만 그냥 부르시면 돼요. 만대장만 나온다. 자.
3: 만대장만 나온다.
1: 네. 자, 선생님의 소리 처음 들어보고 바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네. 후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0: 불어라 불어라 얼기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1: 시작. 네.

0: 나.
1: 와, 서도 소리를 이렇게 쉽게 배울 수가 있네요. 네. 자, 우리 관객분들도 네. 잘하실 것 같아요.
2: 아니, 여기 그 젊은 예, 친구들, 자, 자, 한번 해보세요.
1: 자, 불불불 불어도 시작.
3: 불불불 불어도.
1: 어머, 네.
3: 자, 만대장만 나온다.
1: 와.
2: 옆에 또 어린 꼬마 친구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봐요.
4: 불불불 불어도 네. 만대장만 나온다.
1: 와. 네, 역시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악 한마당에 구경 오시는 방청객 여러분 오디션 받고 오시나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이렇게 소리를 재미나게 보실 수 있어요. 배우실 수 있고요. 오늘 유지승 명창과 함께 서도소리 풍구타령 배워봤는데요. 다음 주 다함께 민요를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2: 네, 오늘 국악 한마당 즐거우셨나요?
5: 네.
2: 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풍구타령 함께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입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3: 아이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0: 오케이.
1: 감독님 저 드럼을 다 넣어주시고 건반 더 높여주세요. 네, 같이 하니까 좀.

입도다 하절이야. 우동낙엽의 추절이요 백설이 펄펄 휘날리니 이 안이 동절이야. 그런 좋은 풍요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드림의 소리꾼 이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아리따우신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이세요. 네, 해금 연주자 김지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그리고 멋진 탈춤과 또 장구를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백승희 씨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네, 솔로라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꽹과리 노동현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장소에 저희 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더 멋진 또 팀이 기다리고 계신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트코도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1: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남단, 바로 남해 바닷속 이야기입니다. 이 남해 바닷속에 용왕이 한 분 사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됩니다. 이분을 치료하려면 토끼 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수국 충신이었던 별주부 자라가 토끼 간을 구하러 세상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자라가 평생 바닷속에서만 살다 보니 토끼 생김새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국의 화가가 이 토끼를 그려주는데요. 바로 이 대목이 수군가의 화공을 불러라입니다.

0: 고맙습니다.
1: 공연 어떠셨어요?
2: 좋았어요.
1: 좋으셨죠?
2: 네.
1: 아, 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찾다가 이번에는 어떤 분을 드릴까? 오늘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좋습니다. 지금 저기 군복을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외쳐볼까요?
3: 전라남도 순천이요.
1: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답니다.
0: 아따, 멀리서 오셨네요.
1: 자, 좋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내가 이길 수 있다. 어, 저기 지금 한번 외쳐볼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4: 광주.
1: 광역시.
0: 광주 순천이 더 먼디? 광주는 탈락이요. 광주는 탈락이요. 안디야.

0: 진짜 너무 좋은 공연이어서 제가 이런 밴드 음악 좋아하는데 네,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1: 와, 고맙습니다.
2: 네, 저희는 오늘 나들이 나왔다가 조계사 가서 이제 복을 빌고 와서 이렇게 와서 복을 진짜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춘향이도 본것 같고 예, 너무너무 오늘 예, 가슴이 떨려서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다음 무대는 꽃길 개화라는 곡입니다. 민요 꽃타령과요,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믹스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곡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또 함께 여러 가지로 표현을 또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꽃이 만발하시길 바라면서 꽃길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다. 꽃 사시오 꽃 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0: 이번에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 첫 번째 질문은요. 아트쿠도와 락드림 멤버 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악기 조합을 또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네, 답변이 아트쿠도 소리꾼 그리고 락드림의 장구 뭐든 잘 맞춰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2: 뭐 해볼까요, 저희? 아리아리랑
3: 시구!
4: 아리아리랑
2: 스리스리랑
4: 스리스리
2: 시구!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0: 고맙습니다. 어울렸어요? 괜찮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1: 만약 아트쿠도와 락드림에게 결혼식 축가를 부탁한다면 어떤 곡을 부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아트쿠도님한테 Love is an open door를 하면은
0: 아유, 네. 여기 계시구나.
2: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0: 이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3: 경기도 고양시 사는 안선민입니다.
0: 방금 신청하신 곡 한 소절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시작!

0: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1: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하며 가장 즐거웠던 때와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요? 라고 왔습니다.
2: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까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0: 좋았을 때는 비가 드디어 그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1: 관객분들과 만나면 그저 행복하고 그저 너무나 설레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우!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방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디 계실까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3: 광진구 능동에 사는 김소정입니다.
1: 네, 오늘 또 공연
3: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젊은 예술인들을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4: 저희 어머니세요.

가지고 현대인들의 애환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대목에는 얄리얄리 알라셩 얄라리얄라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또 청해 들어보시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또 벗삼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애환들을 느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산 별곡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네,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재밌으신가요?
1: 네.
0: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곡은 조금 더 특별한 곡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준비한 합동 공연이죠.
2: 네, 저희 락드림과 아트쿠도가 들려드릴 이번 곡은요, 어화둥둥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후렴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불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듣고서 불러볼게요. 시작!
3: 어화둥둥 춤을 추네.
2: 시작!
3: 어화둥둥 춤을 추네.
2: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 소절은요, 어화둥둥 노래하는.

0: 네입니다. 시작.
1: 어화 둥둥 노래하네.
0: 시작.
1: 어화 둥둥 노래하네.
0: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락드림과 아트쿠도의 어화 둥둥 들려드리겠습니다.

0: 어?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0: 먹히지?
1: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 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0: 앞에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1: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2: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0: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박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으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0: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2: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2: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2: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1: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2: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2: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1: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2: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2: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1: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2: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1: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2: 그걸 이제 알았어.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동이야.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동 부녀디맨요 공연이 와요.
0: 기분이 어땠어요?
2: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3: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6: 4,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여러분의 위기도
1: 이게 뭐야?
0: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새로 만들어 매셔야 캐질이 물러가리라. 새로 만들어 매셔야 한다. 새로 만들어 매셔야 한다.

뭐냐? 너지! 해라 예상 반대기! 너와 내가 아니면은 아닌 밤중에 토끼비불! 탈탈, 탈칼, 천마다해 다 있다. 각시 달랐다.

팔도명당 십승지 다 다녀 파도 이만한 풍광 거의 없다.

0: 그때는 전나의 변비가 옷이었어.
1: 평생은 물어보나 마나 딱 한눈에 침해 거워.

그댁 자제가 한양서 벼슬을 하는데 세상 두 아이고 제가 흥분에 제비 날개를 날았나 쌩언이 날아가네. 에이가 이 애비가 이리 늙은 것도 모르는구나 너는. 진이야 같이 가자. 아이고 아이고 진이야 같이 가자.

0: 돼서
1: 누구 마음대로. 아 우리 아재들 모아질게요. 이 먹고 어 또 또 또 아 이 동네가 안씨 허씨들만 사나.
2: 허씨 안씨다. 허씨가 먼저 탁 잡았다. 뭐야? 우리 안가가 이 돈을 일궜다.
3: 맞다 맞다.
2: 땅이야 너 땅이야 나. 언제까지 맨날 그런 소리 하노.
4: 턱꽃 도화동 택동 말동만한 농사요 품앗이다. 가을 거지 잘 마치고 친한 몸 분실한 달 새로 초성하야 백신꽃을 벌려야 마을이 분탈할 것이니 그 각시탈 호도력이

0: 봅시다. 침, 침낭이 어디 갔지? 아이고, 아이고, 어리야.
1: 내가 할게요.
0: 아이고, 어리야.

여기가 어디? 눈앞에 반짝이는 별 두 개는 어느 하늘의 별자리? 숨 막혀 컴컴 부간치요. 눈 뜨니 꽃내금 가득 선녀의 옷자락.

0: 가뭄에 눈물 콧물 다 말랐어.
1: 에휴. 깨나셨어요?
0: 어, 과연 명이로세. 아이고 어머니.
2: 아. 마님께서는 어떠하시오?
1: 예, 깨나시자마자 그 야윈 손으로 침 놓으시는 저의 부친 얼굴 부여거 잡으시고, 어구구 우리 태사원 대감 왜 인제 오셨나? 셋째야 아들아, 엄마 소원 들어주라. 내 삼아 죽기 전에 쇠고기 한번 실컷 먹고 싶다잉. 그러시네요.
3: 노망 드셨는가? 처음

0: 낳느니 허나 사람 마음은 몸 안에 있고 그 몸은 이 세상에 속했으니 세상이 확 바뀌어야 싹 치유되느니 그것이 개벽이다.
1: 아버지! 세상 바꾼다는 말씀 안 하기로 했잖아요. 허리도 그러신데

0: 금방 오시면 어쩌지?
1: 진이라 했어? 진이! 이리로! 짐! 짐 좀 맞자!
2: 야옹! 나 아파요 낭자!
3: 어험! 의원님 계시오!
2: 안 계시다! 낭중에 온나!
4: 어쩌다 참 잘 됐어! 따님이 반소 아보 팔다리 어깨 무릎 옆구리 허리 뒤통수야 허라 온몸이 쓰시고 저리로 안 아픈데 빼고 다 아프다요 신세
5: 이놈들! 선비께서 어쩐 일로 이 비싼 것을?
6: 아니다! 내는 아니다! 내 이놈들! 노너의 이르길! 예의가 아니면 보고 듣고 말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했거늘 이게 다 근본 없는 돌팔이 땜은 어이구 고마 따라 데리고 까지라 캐라
1: 어디 아프시면
6: 내는 안 아플 끼다
7: 예 의련 허시겠니까

0: 허접쟁이
1: 허접 허접쟁이 얼라들
2: 그래도 내 곁에 있으면 좋지.

0: 곽씨는 무슨 곽씨?
1: 배를 밟아 은하 숲길 찢어 가면 저승길 가도 가도 길도 없는 수절각시 멍든
2: 아, 조씨! 거기 들어가면 동티나 고마 집으로 가서
1: 여가 내 집?
2: 내는 안다 그 마음
1: 내 마음?
2: 응 여기 불낸 거
1: 바보 어? 내 마음 찾아봐라
2: 왜 나는
0: 각시 각각이 무슨 각시

0: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가을에 다시 지붕을 올려야 하는데.
1: 여기 있는 탈들을 쓰고 춤을 춘다고요? 어떻게요?
2: 이렇게 우리 각시 어딨나?
1: 아, 웃겨. 진짜 탈 쓰고 해봐요.
2: 안 돼! 아무 때나 탈을 보면 탈라! 소리 지르면 미안함.
1: 괜찮아! 안 보면 그만이다, 탈. 나도 소리 질렀어.
0: 잘했어. 각시탈은 없어. 새로 만들어 모셔.
1: 어떻게 생겼는데요?
0: 모르. 만드는 사람 마음이요. 각시탈은 선왕님 얼굴. 그 탈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각시.

0: 진심이요?
1: 아이 몰라.
0: 내 각시가 되어줘.
1: 아 좋아라.
2: 아 좋아라.
1: 아니 나는 조선 팔도 명당 찾아 유랑하시는 아버지 모시고 곧 떠나야 할 처지.
0: 그거 잘 됐어. 우리가 같이 사는 이터가 천왕 명당 물들동 무진년 용띠라 했어? 내가 소띠니 딱 궁합이요.
1: 아이 정말.

0: 이래 민심 용용천이 하늘의 형벌이다. 인적 드문 산골 열처를 찾아 숨는 것이 상책이다. 당장 떠나자.
1: 원님!
0: 안 돼! 가까이 가지 마. 가자.
1: 이 술은 퍼지린 자 술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고 치유에 방도가 있다. 그 말씀 어디 두시고 병자들을 외면하려 하시나요?
0: 역병은 나란 짓 옥황상제도 감당 못해.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 살아남는 것이 이 괴질의 처방이다. 어여?
2: 비키라! 내는 죽어도 내 집 써죽을 끼다. 의원, 내 증세가 심상치 않소. 살피주... 살리주소. 살리주소!
3: 예, 있다! 저 의원 딸! 저것이 당집에서 탈을 꺼내 요사를 떨어 동티가 난기다. 당장에...
0: 어이 행태여, 달이라니!
4: 여기 증인!
2: 역병이 어찌 계령난신 탈 때문인고? 계명천지의 인신공양이라니!
0: 선비 말씀 지당하오! 달은 그저 나무로 만든 형상일 뿐이고 역병은 천지인 사이 조화가 깨져 발병 전염된 것.
3: 그러면 당신이 옮겨옮기다. 그전엔 우리 마을 아무 탈 없었다.
5: 그러네. 죽여.
6: 아니야. 지금 남자는 아무 죄가 없어. 금기를 거기고 당집에 탈을 꺼내 쓴 건가요? 가요 탄춘아 씨, 내 말이 맞지요? 모든 것은 박 나의 죄. 바라보지 말아야 할 얼굴 억하심정 뒤집어 쓴 탈 그 죄값 받아 꼬먹해 죽어갈 이 얼굴 확 불태워 주어
0: 중증이다 진이야. 나는 여기 남아 이 역병과 내 운명과 싸워볼 테니 너는 남원 당숙에게로 가서 내게 묻다 배운 약방술을 배워 헐벗고 불쌍한 이들에게 베풀며 살거라. 떡다리, 예, 내 딸을 고개 너머로 잘 지켜줄게.
7: 예,
0: 가. 이놈, 얼른 가려둬.
1: 아버지.
7: 기다려야 돼.
1: 알았어요. 기다릴게, 각시탈. 내 얼굴.

0: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대.
1: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요?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오늘은 이런 남
1: 머리 귀신 영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1: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2: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3: 근처로 올려.
2: 아이고.
4: 세상을 빛바라기 나는 우리가 바로 함께하는 제일보자.
5: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봉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6: 오타!
5: 출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7: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8: 울었어요? 오.
9: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5: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1: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10: 사랑해요.
11: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0: 손 쉬어봐. 뭐다도 띠도 때리라. 봅시다. 침낭이 어디 갔지? 아이고, 아이고, 어리야.
1: 내가 할게요.
0: 아이고, 어리야.

0: 눈앞에 선 여가 참친이라면 나 죽어 있어도 좋아.
1: 공개사연 후에 접빙객인데 이러하신 진객은 조랭아
2: 괜찮습니다. 관연한 딸과 동행이라
0: 저희가 모실 때를 마련했습니다.
1: 그 잘 됐구만. 그리로 쌀을 보내겠네.
2: 예.
0: 각시탈은 선왕님 얼굴, 그탈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각시.

팔고 주워라.

0: 다리다 달달 아이고 꽃맛 다리다 다리다 달달 다리다 다리다
1: 신앙겨울 여기에 불나고 봄부터 지속되는 가뭄 사랑님이 진노하셨구네
0: 사랑님이 진노하셨구네
1: 진노하셨구나
0: 사랑님이 진노하셨구나
1: 흔들려 부정한 이탈 새로 만들어 미쳐야 캐지리 물러가리라
0: 새로 만들어 미쳐야 한다 새로 만들어 미쳐야 한다
2: 어도려 예 헌데 저 혼자 어떻게 안도령은 괴질에 걸렸고 자네만큼 손재주 있는 장정이 없잖나
3: 그래 잘됐다 돌림병도 피하고 일심정성 탈을 만들어 호시지만 유신을 세우고 마을을 구하거라
2: 가세
1: 떡다리 자네는 집만 옮겨다 주고 곧장 내려와 이후에 그 누구라도 범접하면 천벌이다

0: 떠난다니 어디로? 갈 거면 나와 같이 갑시다.
1: 안 돼요. 탈, 탈을 만들어야죠.
0: 탈, 내가 만들어야 할 운명이라면 만들어야지. 기다려줘. 기다려야 돼.
1: 알았어요. 기다릴게, 각시탈. 내 얼굴.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하고 마는 인명 살렸으니 정부 일생 쓸만했다. 내 몸의 역병은 내가 데려간다. 나의 행운

시절 원망 말고 여자라는 팔자 단 말고 너의 가

아버님 계시던 여기에 금줄을 치고 병든 이들 다 오게 하시오. 내가 보살피겠소.

0: 아이고 당자, 아이고 당자,
1: 남녀,
0: 아이고 당자. 아이고 당자.
2: 괜찮아, 나아질 거야.
0: 살려줘서 내 도 살려줘서.
3: 성냥을 들고 못 자노. 바닥 지압이라마 빨리 치아라.
0: 살아있어요. 안 된다. 산 사람은 살자. 불쌍해 못 자노.

0: 떡돌이, 떡돌이.
1: 아이고, 아이고, 이런 못 자노. 아이고,

0: 우리 다 나아가는디.
1: 안돌려, 안돌려. 그 이 나라 뭘 무야 살까 아이가. 자, 어서.
2: 괜찮습니다.
3: 나도 좋아.
4: 저리 가.

0: 사랑이 맞소.
1: 사랑, 사랑이요.
0: 여기서 탈라한 사람들 보살피는 남자하고 저기 저 산속에서 탈을 만드는 어도령도 팽전가약 약속한 사랑, 사랑이요.
2: 때가 되면 신랑 각시되어 오하둥둥 업어주고 둘이 둥실 마주보며 살아갈 사랑, 사랑이요.
3: 그 어느 틈에 그런 사이가 됐빈노? 그 참 별난 각시다.
4: 혼례를 치러야 각시인기라.
3: 아, 예, 예.
5: 혼례? 허드렁 탈맹 들어오면 바로 해삐라.
1: 예, 새 탈들로 별신굿도 올려야 하니 겸사겸사 그때 하지요.
0: 아이, 각시님! 각시님 덕분에 우리가 이래 죽다가 살아났소. 각시님!
6: 고마워!

0: 철이 초 연불 못하고 재미
1: 이메

정말 이러한 각시뿐이라니. 각시 탈은 왜 없어? 내가 각시다. 나야 나. 우리도 각시란 말이다. 각시 탈.

다 되었다. 너무 이쁘면 누가 훔쳐갈 테고 아주 못나면 남들이 흉볼 테고 매우 적절하고 고난데 없는 인상 웃어도 웃는 게 아닌 듯한 입술

0: 한 말씀이요.
1: 지난해 가뭄과 괴질로 지난하고 험론했지만 이렇듯 별신굿을 모셨으니 해해년년 원만 풍족할 것이오. 네, 비록 뭐 지를 여인 상황 중이지만 이번 대동굿에 든 별비는
0: 고맙습니다.
1: 자, 어디 보세. 이 얼굴이 낸가? 참 잘생겼다.
2: 이 탈은 내하고 닮았는데 추미영 파이라 이리 이리 해야지.
3: 이게 나랏고 몹시 심하다.
2: 내 그 사람 마음 아니오.
1: 안 그러지. 헌데 각시는 어디 갔노?
0: 아, 홀레마당 채배하러 저리
3: 안도령 떡봉김에 제사도 지낸다는데 어서 홀레 치르고 신방 꾸리라.
4: 아이고, 오늘 밤 각시는 따로 계십니다. 저희는 꽃피는 춘삼월에

0: 어디 있어? 나는 여기 각시 얼굴 안에 있는데.
1: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그대의 얼굴.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여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오타
0: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4: 울었어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

0: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2: 에너지 전략도 전략대로 하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3: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심청이 기가 막혀. 아이고 어머니, 모손녀나 팔이 저러서 부부하고 복도 이디에 없는거나. 이렇듯이 단식하니 시녀 등이 위로할제 그때야 심청이 수정궁에 머무른지 언간 3년이라 하루는 옥황상제 깨옵서 남의 용왕께 부하교하시되 심청어 박년이 가까우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어진 때를 잃지 말게 하라. 남의 시대 심청어 박년이 가까우니 임당수로 환송하여 어진 때를 잃지 말게 하라. 남의 용왕 명을 받고 심청을 지송할제 연봉 옥분에 고이 모시고 두 선녀로 시위하여 조석 공대 찬수 등물 금주 보패를 많이 넣고 임당수로 나오는디

0: 영왕어신도이기라 바람이 부
1: 조동하세오색채원이동떡하게했을제남경장사선인들은
0: 옥심만금 들을래요 고국으로 돌아오.

0: 되고
1: 다헐수
0: 다시 재물을 중에 채려 심낭자 훈어를 부르고 슬픈 말로 채 지낸다.

0: 아, 좋지.
1: 원진 남기왕 선인들아, 남자로 인연하여 장사하고 틀을 내고 고급으로 가고 온 이와 남자고 방혼.

차공도 울고 영좌도 울고 척분 화장이 모두 울며 채무를 물에 풀지

불기 모란환가 허난이다. 영좌 듣고 허는 말이 언니 그 꽃이 아니로다. 총렘 수면지야 어떤 무슨 모란화가 있겠느냐. 그러면 적꽃이 윈꽃이요. 장파해상에 동실 떴으니 해당환득의 덕공진다. 아니 그 꽃도 아니로다. 명사십니까 어떤 해당화 있겠느냐. 옛일을 생각한지 왕소군의 고국 생각 죽어서 청초되고 우미인 마루고 유한 죽어버리게 되었으니 심남자와 출천 휴행 죽어 꽃이 됐나보다. 도사공 헌옷 말이 그 말이 장이 좋다. 충신화 군자화 은일화 한사화 사람의 행습부와 꾼지도 모르지었나니 적구천 청룡구 심낭자 독신이 효녀화가 분명구나. 그 말이 옳다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세상에 없는 꽃이라. 건져놓고 살펴보니 향취가 진동하며 크기가 술에 갔다. 오이 싫고 돌아오리지 순풍이 철로 일어 사우사게 다니던 길을 삼사하일에 특다르니 이 또한 신명의 조한지라.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3: 아이고.
4: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 특보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 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0: 그걸 꺼내지 말고 넣어둬요.
1: 다섯 명의 귀농 초보들에게 농사를 가르친 동훈 씨는 벌써 35명의 귀농 농부를 키워낸 딸기 사부이기도 한데요.
2: 새로 나온 꽃은 꽃속기도 안 됐죠. 이 다음 꽃들은 더 과감하게 꽃 작업을 해야 됩니다.
0: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매일 아침 숙제를 내주는 것은 물론
0: 너무 없는데?
3: 그래요.
0: 이제 점점 막혔구만 보니까. 젖었잖아요.
1: 전국에 퍼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
0: 여기 구멍이 막힌 거야.
4: 제일 끝쪽에 흙 먼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 어찌됐든 저는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잡아당겨가지고 보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1: 불꽃 카리스마로 농사를 진두지휘하는 동훈 씨.
0: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문주문만 하고 있냐고. 빨리빨리 움직여라고. 일곱 개밖에 안 집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싣고 오는데.
3: 뭐야 이게 다 보이는 게. 응?
0: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동네 어른들
1: 제자들과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는데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딸기 사부 동훈 씨와 제자들의 유쾌한 농사 지금 함께하시죠.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농장에 출근. 매의 눈으로 딸기 하우스의 상태부터 살펴보는 이가 있습니다.
0: 오늘도 상황 보니까 양이 많이 나오겠구나 보니까. 일단 오면은 바로 준비시켜가지고 이통부터 서서히 따가지고 어쨌든
1: 그들의 유쾌한 농사 지금 함께 하시죠.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농장에 출근. 매의 눈으로 딸기 하우스의 상태부터 살펴보는 이가 있습니다.
0: 오늘도 상황 보니까 양이 많이 나오겠구나 보니까. 일단 오면은 바로 준비시켜가지고 이통부터
1: 딸기 수확량을 짐작하고 하우스 안 향기만 맡아도 딸기의 상태를 감지한다는 9년차 귀농인 양동훈 씨와 그의 아내 분넷인데요.
0: 네, 오늘 수확하고 내일
1: 귀농초 맨땅에 헤딩하며 고군분투해서 이룬 딸기 농사. 딸기 농법을 마스터한 그는 요즘 딸기 말고 사람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다섯 명의 귀농인들이죠.
5: 좋아 좋아 좋아.
1: 아이고. 동훈 씨의 여동생 선혜 씨.
5: 거부 찬스.
6: 거부 찬스. 기다려. 기다려. 아, 벌써 앉으면 안 되지. 서 다시 서. 그래. 앉아. 앉으라고. 그래.
1: 뒤에 온 사람은
7: 어서 오세요.
8: 어서 오세요.
1: 7개월째 농사를 배우는 제동 씨.
0: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9: 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0: 시간이 몇 시냐고 시간이 몇 시? 어? 저 막내가 저 빠져가지고 제일 늦게 오고 있어요.
1: 제동 씨의 아내 하나 씨.

0: 남자한테 전화 안 받아서 뭔 일 있는 줄 알았어.
1: 뭐 한두 번도 아니네.
2: 진짜 진짜
1: 한두 번만 지금 한 것도 아닌데.
3: 일곱 명이 모두 모여야 완전체가 된다는데요.
4: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빨리 따서 해버리게. 타이트하게.
0: 뭐 꽃대 이런 거 뭐 넣나 꽂지 말고 그냥 딸기만 뚝 따고 가자.
4: 응. 빨리빨리 따가지고 두 동 따고 나면은
5: 옆에 여기.
4: 고고씽.
1: 네. 파이팅.
3: 간단한 일과 회의와 함께 시작되는 딸기 수확. 한창 수확철이라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해도 하루 안에 끝내려면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데요.
4: 그 정도면 아니지. 딱 보면 모르나 그걸?
6: 아직도 모르겠어.

0: 딸기 농사 9년 차인 동훈 씨와 어느 정도 대화되는 사람은 1년간 딸기 농사를 배운 친구 성서 씨. 귀농 초보인 진호 씨와 제동 씨는 질문하기 바쁘죠.
1: 이게 쓸림은 아니죠.
2: 이건 곰팡이야. 눌러봐.

0: 하고 있답니다.
1: 딸기 관심은 막 들어가겠는데 포장하는데. 딸기가 이뻐. 오늘
2: 딸기 먹어봤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1: 딸기도 맛있고.
3: 오늘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1: 우리가 빨리 따고 또 합류해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또 계속 포장을 막 열심히 해야지.
0: 정작 딸기하우스

0: 이렇게 책이 왔죠?
1: 여기 끊을까요?
2: 꺼내지 말고 넣어둬요.
0: 엊그저께 면역관에서 작업할 때 사표 쓸 뻔했다니까.
2: 허리 아파가지고.
0: 근데 다리 잘라져가지고 다시 사표를 쓴 주머니 넣지 다시 안쪽 주머니에다가.
3: 귀농인들이 품은 사직서의 무게를 잘 아는 동훈 씨. 하지만 그보다 값진 배움이 있기에 귀농 초보들에게 딸기 수확이며 포장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데요.
2: 처음에 맨 처음에 딸기 배울 때만 해도 우리 진짜 딸기도 못 만지게 했어요. 못 만지게. 지금은 이제 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딸기도 만져보게 하고 포장도 해보고 따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초창기 왔을 때만 해도 진짜 딸기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옆에서 포장하는 거 봤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가면은 점수가 이제 안 나오지, 가격이 안 나오지. 그럼 가서 다시 또 포장하는 거 보고.
3: 도시에서 아내와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귀농을 결심한 동훈 씨. 어렵게 스승을 만나.
2: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가면은 점수가 이제 안 나오지, 가격이 안 나오지. 그럼 가서 다시 또 포장하는 거 보고.
3: 도시에서 아내와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귀농을 결심한 동훈 씨. 어렵게 스승을 만나 3년간 딸기 농사를 배우고 자신의 농가를 키우며 딸기 공부에 매진했는데요. 지금은 배달업체 대표로 일하다 귀농한 친구 성서 씨와 프랜차이즈 마트를 운영하다 딸기 농사를 짓겠다 결심한 제동 씨 부부.

0: 봄철 같은 경우는 봄철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갔죠.
1: 어두운 새벽길을 1시간 달려 향한 곳은 광주의 한 공판장입니다. 딸기 경도가 좋은 겨울철에는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지만 요즘은 공판장 거래를 주로 한다는데요.
0: 안녕하세요.
1: 금은보화 씻듯이 모셔온 딸기부터 확인하는 동훈 씨.
2: 뭐 문제 없이 잘 왔어요?
0: 괜찮네요. 오늘.
2: 어제 실을 때보다 오니까 빛깔이 굉장히 많이 더 올라왔네요. 진하게.
0: 우선은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분홍색에서 땄는데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빨간색이 됐잖아요.
2: 이게 후숙이 이렇게 돼가지고.
0: 그러니까 겨울철 딸기 따는 거하고 봄철 딸기 따는 거고 상태를 달리 따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데 딸기 색깔들 한번 봐봐. 왔으니까. 어두운 애들, 광택이 좀 덜 나는 애들 많이 있어요.
2: 요게

0: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귀농 2개월 차 매제 진호 씨의 도전.
1: 노노노노노노.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봐봐. 우선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꺾으면 반대쪽이 약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봐봐. 뒤로 와봐. 너무 많이 꺾지 말지. 반대쪽으로 꺾으면은 연동하우스 이렇게 보잖아. 그럼 이 맞기도 하지만 연동하우스 같으면 반대쪽에 묻어가지고 걔가 약해를 받아버려. 다시 중국 살포해 버려. 한번 해봐.
0: 귀농 2개월 차가 흉내내기엔 아직 어려운 일일까요?
1: 오케이, 뒤로. 너무 많이 꺾지 말아라니까. 각도를 그 정도 많이 꺾지 말고 거기까지 뒤로. 오케이.
2: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1: 천점 만점에.
2: 오케이.
0: 가족이고 한 살 차이지만 깍듯이 농사 스승으로 동훈 씨를 대하는 진호 씨.
1: 오케이.
0: 형님이기 전에 동훈 씨는 이미 35명 정도의 농사꾼을 배출한 딸기 사부님이기 때문인데요.
3: 안녕하십니까. 자연평농원의 양동훈입니다. 오늘도 벌써 4월의 중반에 가깝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야간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에 습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이래기 맺혀가지고 있으니까.
0: 일주일에 두세 번 체크할 사항을 찍어 공유하는 동훈 씨. 과거 농사를 배운 제자들과 농사 코칭을 원하는 농부들에게 보내는 동영상이랍니다.
3: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전화 통화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체크사항 영상을 딸기 농부들에게 보내면 농부들은 자신의 농가 상황을 찍어 공유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관리해주는 농가가 전국에 35군데. 대부분 동훈 씨의 농장에서 딸기 농사를 배워 독립한 제자 농부들이라네요.
3: 월계는 연천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뭐 강진까지도 여수까지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상이나 아니면은 영상 통화로 전화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친구들을 갖다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반응도 좋고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막 뿌듯합니다.
0: 동훈 씨가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농장 밖, 사람들과 여가를 즐길 때입니다.
4: 한두명 방해한 게 있어?
5: 아이고!
1: 막 밀어 넣었어. 나이스! 그래, 좋았어.
0: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성서 씨와 제대로 한 팀이 된 동훈 씨.
1: 그런 식으로 쳐라, 그런 식으로. 야, 오늘 이겨야 돼. 오, 좋아. 괜찮아. 안 죽었어, 됐어.

0: 세쪽 이렇게 자르고 한 번 더 자르고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1: 시감자를 잘라서 땅에 심을 용도로 준비. 아직 농사일에 서툰 제자들은 물론 평생 딸기 농사만 지었던 동훈 씨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라는데요.
2: 야, 이 정도 너무 작잖아. 이거 진짜 누구야 씨.
3: 말이 없네.
4: 그래. 그런 거 빼버려. 예.
3: 너가 쓴 거 아니야 너가?
2: 이번에도 밭농사를 예전에 한번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 고추농사 안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밭농사 짓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농사 지면서 지금까지 흐름이 진짜 제일 좋았어. 내가 뭔가 심잖아. 그러면 다 비싸 그게.
4: 다 비싸?
2: 어, 다 비싸. 내가 딸기 심으니까 그때부터 딸기 엄청나게 비쌌잖아.
4: 감자농사 지으신 분들 대박나세요.
2: 그러니까. 감자도 올해 비쌀 거야 아마.
4: 아, 그래?
1: 이들이 이렇게 도전을 시작한 이유. 새로운 프로젝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는데요. 아직은 회의 장소도 없어 순창군 공공주택인 동훈 씨의 집 1층에서 회의를 합니다.
5: 우리가 판매, 가공, 유통 그리고 다른 농작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사업 아이템에 대한 네이밍을 한실농부.
6: 예.
5: 또 뒤로 하니까 거꾸로 읽으면은 분홍실이면은 아주 큰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뜻을 또 내포를 하고 있어서.
1: 이름하여 현실농부 프로젝트. 현실농부는 딸기뿐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 판매와 가공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 농사 플랫폼을 만들고 농사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라는데요.
6: 농사 지어서 뭐 수확해가지고 판매하고 또 저희랑 똑같이 농사 짓는 분들 물건 받아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려가지고 판매해주고 그러려고 생각을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1: 초기엔 매제 진호 씨와 둘이 하려던 프로젝트지만 관심을 보인 제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6: 나도 안심으로
7: 아, 그래요?
6: 고추는 잘 키울 수 있지. 고추는
7: 한번 해봤죠.
6: 한번 해봤으니까. 감자는 하늘에 맡기고.
7: 큰일 나네.
1: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금. 현실농부 첫 프로젝트로 판매할 감자를 직접 심어 팔고 자금까지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건데요.
8: 호미가 이거 두 개.
2: 네네.
9: 여기인데?
8: 아, 그거. 호미가 아니고.
9: 이것도 좋아요. 다 가지고.
1: 감자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으니 도움이 절실. 이럴 땐 네네. 감자 농사를 지어본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야죠.
2: 감자 심습니다.
8: 감자?
2: 네.
8: 몇 명이서?
2: 지금 6명이서 하긴 하는데 다 심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8: 지금 비닐 멀칭 다 돼 있지?
2: 네네. 이제 구멍만 뚫으면서 안에 엮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8: 감자는 조금 깊게 심어.
9: 깊게?
2: 반나절이면 심을 수 있을까요? 그 숫자면?
8: 그렇지, 충분히 심지.
9: 아니 이제 감자를 기억도 안 심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8: 아니 그거는 그렇게 힘든 거는 아니야.
9: 다행이다.
8: 즐겁게 해야지. 일하는 건 물론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즐겁게 생각을 해야.
9: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8: 뭐 내가 뭐 그 경험담을 내가 이야기해 준 것이지 뭐 특별하게 무슨.
1: 그동안 줄기차게 오가며 도움을 드리고 또 소통해왔던 것이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2: 저희 그 감자 심으러 가니까 이따 다시 올게요.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9: 안녕하세요.
1: 소중한 가르침을 전수받고 향한 곳. 농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감자밭인데요. 이 많은 땅에 감자를 심겠다는 목표.
3: 얼마나 원시적이냐 우리가 지금.
2: 소리가 나갈 것 같아.
9: 한 개만 더 봐. 여기 하나 더 있다.
4: 가요. 가도요.

0: 빡세게 하고 그늘 있을 때 하고 햇볕 있을 때 안 하려고.
1: 괜히, 괜히 또 빡세게 해가지고 또 아프니까.
0: 지금도 아파.
1: 네, 피드백이 왔네. 경기도 고향에.
2: 수시로 자신의 농가 상황을 전달하는 제자들.
1: 과 숫자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3: 과 숫자가요?
1: 네네. 꼬맹이들 많이 나오죠 지금.
3: 꼬맹이 좀 나와요.
1: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도 네 개 이상 된 애들은 제일 작은 거 하나나 두 개를 따버려야 돼. 그래야지 좀이라도 더 커지지. 욕심내가지고 하는 순간 꼬맹이 왔다다가 이제 자기가 지쳐가지고 접어버려요. 꼬맹이 많이 따. 예, 그러니까 최대한 과 적게 따놓는다 생각하고 하나만 따야 되겠다. 큰 걸로 하나만 따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곰팡이로 썩더라도 어쨌든 하나만 딱 따세요.
3: 네, 알겠습니다.
1: 예, 고생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같이 좀 이제 제가 원하는 것보다 좀 그만큼을 못 만들어 놓다 보면은 바로 이야기해가지고 해주니까 이분도 편하고 저도 덜 걱정되고.
2: 전국 각지에 있는 제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일이 더뎌지기도 하는데요. 집중해서 날씨가

0: 급격하게 사용하려면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
1: 당구 대결의 승리를 그대로 이어가고픈 진호 씨와 제동 씨.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고픈 동훈 씨와 성서 씨가 재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2: 그럼 그래라.
0: 시작!
2: 그게 빠를 것 같지? 야, 이씨 뭐야 그거. 너희들 그거 안 신고 그냥 가는 거야?
0: 제대로. 신으라고.
3: 왜 신으냐고.
0: 아이, 왜 이쪽으로 왔냐고.
2: 야, 말하지 말고, 빨리 신발 말하지 말고.
1: 하나씩 땅을 파고 싶는 동훈 씨 팀과 분업화 시킨 진호 씨의 팀.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0: 아, 겁나 빠른 손.
2: 맞지? 내가 안 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빨라.
0: 벌써 왔어?
2: 어.
0: 지금 씻는 거야, 씻는 거야 지금.
2: 확인.
0: 검사한다 진짜.
2: 검사해. 어? 너나 잘하세요. 끝나.
0: 네.
2: 끝. 어?
0: 잘하네.
4: 야.
2: 됐어, 이제 얘네 두 주 쉬는 동안 우리 좀 쉬어.
1: 어? 보란 듯이 이긴 동훈 씨와 성서 씨.
0: 야, 좋아서 빠르다. 결승 가, 결승 가.
2: 안 돼, 안 돼, 필요 없어.
0: 결승 가.
2: 먼저 두 주 신고 나서 이야기해.
0: 결승 가. 와, 잘 심었어.
2: 나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0: 아, 뭐해, 빨리 와, 그냥.
5: 너무 얇게 심으셨잖아. 아, 이렇게 안 가보였는데.
0: 이거는 아직 배가 안 쓰세요.
2: 패자들이 막 입만 살아가지고, 진짜.
0: 2주를 채팅. 2주를 너 하나 꽂아놔. 감사해.
1: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됐네요. 감자 심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2: 죽겠다, 죽겠어.
5: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했어, 고생했어.
2: 고생했어.
4: 야, 진짜 이 호미지 처음 해보네, 진짜.
2: 아까 전에 진짜 그 시합한 게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지금. 아우, 도가냐. 감자는 사먹는 게 맞는 것 같아. 항상 자기들이 하는 작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저께 감자는 그냥 막 심어놔도 바보도 짓는다 소리 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우 도가냐. 다들 고생했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어요.
2: 가자.
0: 가자.
1: 쑥쑥 자란 감자를 볼 쯤엔 오늘의 이 순간이 또 추억이 되어 있겠죠.
6: 다 끝났어요?
0: 다리가 덜렁덜렁거려요 지금.
6: 날씨가 너무 더워서.
0: 절로박으면 됐어, 절로박.
6: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저씨랑 오면서 다 심었을까?
2: 그나저나 밤바퀴 못했네. 이따 해 떠가지고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0: 더워? 한 발 정도.
6: 왜? 저녁 늦게 나.
2: 저녁 늦게 못해. 도관이 나가가지고.
7: 그러면 우리는 쉬고 남자들과 가서 하는 걸로. 여자들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2: 못 하겠어.
0: 뭐가 좋은 거야?
7: 전.
1: 더위에 고생한 남자들을 위해 시원한 막걸리까지 준비했는데요.

0: 데 있어가지고.
1: 하루의 고됨을 한 잔 막걸리와 작은 농담에 실어보내는 건 귀농 생활에 적응한 후에 생긴 여유. 동훈 씨도 귀농 초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 어제 온 자료들이 사랑님도 죽었구만.
1: 밤잠 못 자며 애를 써도 수확량은 줄고 품질은 안 좋았던 귀농 초기. 맨땅에 헤딩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동훈 씨는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2: 허영 대표님도 확실히 작업을 잘하셨는데 조금 여기도 확실히 해야 되겠네.
1: 저녁엔 제자들의 영상을 꼼꼼히 보며 피드백을 해주는 동훈 씨.
3: 경기도 연천 차량 딸기 주영농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 딸기세요 그러면은 영상을 반대로 저한테 올려줍니다. 단톡방에다. 그럼 저녁에 와가지고 작은 걸로 잘 안 보이니까 큰 걸로 봐가지고 얘가 문제가 뭐가 있구나, 이게 문제가 뭐 있구나.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통화해가지고 이게 뭐 좀 일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좀 잘했다 막 그러면서 또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농사를 배우고 독립한 농부들이 지속적인 코칭을 원했고 농법 전수를 원하는 농부들도 많았습니다. 이후 동훈 씨는 저렴한 비용을 받고 지속적인 농업 코칭을 해주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딸기 농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죠.
2: 많이 나와가지고 예산 김태 대표도 처음에 영상 보낸 것은 꽃 작업 확실히 안 한 것 같더니 그래서 내 명모이고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4: 저희는 지금 이렇게 3개 정도씩 남기고 있습니다.
5: 잘했네.
2: 너네 매출도 작년하고 거의 별반 차이 없다고.
5: 아 그래?
1: 하지만 모든 농가가 동훈 씨 마음에 쏙 들게 따라와주는 건 아닙니다.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엔 직접 가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는데요. 다음 날.
2: 오늘 진주 농장 가가지고 상황 한번 보고 그러고 오게. 뭐 처음 농사를 그기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느 정도 그렇고 너도 이제 또 안동하우스 환경 어느 정도 너무 그렇고.
6: 멋있다. 자, 다녀올게요.
7: 네, 다녀올게요.
8: 잘 갔다 와요.
1: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총 출동입니다. 제자들에겐 이것 또한 좋은 공부. 첫 농사를 지으며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보고 걸음삼아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데요. 2시간 만에 도착한 진주. 딸기하우스 8동 농사를 짓는 용채 씨의 농가입니다.
9: 수고하셨네. 어서 오십시오.
10: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세요.
10: 네, 어서 오십시오.
9: 네, 가시죠. 네.
1: 오자마자 농가로 향하는 동훈 씨. 딸기 양이 적고 알도 작다는 용채 씨의 농가에 들어섰는데요. 귀농 8개월 차 용채 씨의 농사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매의 눈으로 문제점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2: 젖었잖아요. 근데 여기부터 오면 이제 서서히 말라붙잖아요.
11: 아, 여기 말랐네. 네,
2: 그러면은 뭐가 막혔냐면 여기 구멍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생육이 막 줄어들고 그런 애들은 점적이 그거. 이제 올해 시작하면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끝쪽에 흙 먼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요.
1: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드는 용채 씨.
2: 지금 여기도 가장 큰 문제가 배드 끝털이에다 달랑달랑 심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쪽으로 심어야 돼요. 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잎을 까고 나면은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얘는 달랑달랑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 뿌리로만 일한. 다 그렇게 심어졌잖아요.
12: 종식 초기의 관리부터 뭐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잘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꾸준히 계속 이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신뢰도 가고 믿음이 가서 예.
2: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오십시오.
12: 예, 예.
2: 저는 막 달려가니까 네.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12: 잘 따라갈 수 있을 때 더 걱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뭐 눈하고 또 으쌰으쌰해서 잘 가야지.
1: 농법뿐 아니라 농가의 시설까지 상의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뼈있는 조언을 해주니 믿음직스럽다는데요.
2: 루타리 치거나 막 다지근 거 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좀 하고 나서 다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되잖아요. 그러면 물 빠짐이

0: 견적을 한번 좀.
1: 동훈 씨는 땅 욕심을 내는 매제를 말리고 자신의 땅에 농사지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2: 좀 길게 잡았어요. 억지로 처음부터 막 요즘에 귀농한 친구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오자마자 집 짓고 하우스 짓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면 난 적성이 안 맞아서 정리하고 털고 나가느니 그 전에 했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농사가 먼저 맞는가 한번 한 2, 3년 겪어보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땅도 매입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죠. 집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하우스를 얻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지 말고 올해는 여기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공사를 착공시키게 되면은 이쪽에다 전념해가지고 이쪽에다 뭔가를 할 생각.
3: 계획을 잡는 거에 집중을 하고.
1: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훈 씨와 제자들.
2: 먹고 싶었으면 훨씬 좋았겠네. 좀 늦었네.
1: 귀농한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행복은 자연 곁에서의 편안함입니다.
2: 딸기만 보고 있다가 그래도 자연에 나오니까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1: 하지만 편안함도 잠시. 또 승부사 근성이 나오는데요.
2: 발 던져봐.
4: 퐁당 뭐지?
2: 대충 해도 뭐 퐁당 가겠지 퐁당. 퐁당! 오!
5: 네, 네, 다섯!
6: 아, 받지, 받지.
2: 여섯 번?
6: 받지.
2: 여섯 번?
6: 봤어.
5: 최고.
7: 야, 잘하네.
2: 집에 안 가. 여섯 번이지, 아까 전에?
5: 여덟 번이었어, 아까.
2: 여덟 번?
5: 네, 끝.
2: 끝.
5: 맨날 집하고 하우스방, 뭐 집 하우스 그렇게밖에 안 다니다가 나오니까 되게 좋다.
3: 같은 산이고 들인데 그러니까 일하면서 보는 풍경하고 집

0: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선 동훈 씨.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맨땅에 헤딩은 동훈 씨의 전공. 거기에 으쌰으쌰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으니 귀농 후반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1: 내름내름 나왔다.
2: 아유,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1: 그럼게. 아,
2: 진짜. 시작한 것 같아, 나도. 내가 학교 쪽으로 신분이 이제 농부가 되는 땅이야.

0: 드렸소.
1: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대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터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아,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거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말어, 허란이 허리다. 말을 허란이 허리다.

0: 겁에 달라 무보이 척연 손들 잃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매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은 배를
1: 마리로구나 의사의 이름을 피수병죽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죽 설능어노 신수병죽 기불능 정어고 간수병죽 꿈을 응시라 간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0: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 원련정기로 삼겹쌌더니 호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호

머리가요 우리는 또 항원고 대왕 옥체에는 희돌이 번쩍번쩍 서

통계로 내골대 빵물시설 구동동동돌리 남방이 칠하서 방사구동 육방 인육수 추구하가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0: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오.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4: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산조는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자에 따라 다양한 가락이 탄생하는데요. 연주자가 아닌

협주곡 산조. 형식은 정해져 있지만 연주자만의 해석과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펼쳐지는 음악인데요. 연주자가 곧 창작자인 산조를 작곡가가 만들면 어떤 음악이 될까요?

두 번째 무대에서는 작곡 동인 원시인이 공동 작곡한 생황산조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황은 전통 산조가 없는 악기인데요. 어떻게 새로운 산조를 창작했을까요?

0: 한국에서 주로 쓰여지는 장단은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그다음에 잦은머리 이렇게 순서를 하지만 전통 산조와 지금의 그 작곡된 산조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건 아마 조성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산조의 그 장단과 어우러지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유민희 작곡가는 대금 산조에 힘있는 우조, 애잔한 개면조 등의 선율 구조와 판소리, 민요의 요소를 담아 새로운 색채를 만들어냈는데요.
2: 제가 오늘 작곡한 대금 산조는요, 전통음악 어법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산조에 있는 기존의 길보다 없는 판소리에 있는 덜렁째 혹은 경기 잡가에 있는 산타령이나 혹은 서도 잡가에 있는 남봉가 그런 선율들을 또 추가로 담아보았습니다.

0: 전통과 현대적 기법을 활용해 이 시대의 감각으로 풀어낸 오늘의 음악. 관람객들에게는 어떤 무대로 기억될까요?
1: 저는 아쟁산조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게 산조의 멋도 있고 천연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가 정말 재밌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2: 이 오늘 모든 이 다섯 곡의 산조들이 다른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작곡가의 시선에 연주자의 손길을 더한 오늘의 산조. 끊임없이 변주되고 새로운 음악으로 이어져 온 산조가 앞으로 오늘의 창작자들과 함께 어떤 음악으로 거듭날지 기대해 봅니다.
3: 네, 이 시대의 시선으로 다섯 악기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잘 살려냈죠. 작곡동인 원시에는 전통 산조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조를 창작하기 위해 기존 산조의 형식과 표현법을 분석한 건 물론이고요. 각 연주자의 연주 방식과 음색 등을 연구해서 그 특성을 작품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또 산조는 연주자의 해석과 감각으로 완성되는 곡인 만큼 연주자와의 논의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작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산조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이번 무대처럼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작곡동인 원시인의 새로운 도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텐데요. 이들이 들려줄 또 다른 오늘의 음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돼 실크로드를 따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 나라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채로 현을 두드려 연주하는 타현 악기, 양금인데요. 양금은 조선 후기에 들어온 악기로 서양에서 온 악기라는 뜻으로 양금이라 불립니다. 지난 8월 양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0: 꽃피운 양금의 매력 속으로 동서양의 교차로에서 피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간 악기 양금. 이곳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선 국경을 넘은 양금의 울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의 연주자가 함께한 2026 아시아 양금 축제 무대인데요.
1: 양금이 이제 세계,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여러 종류의 이제 양금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교류도 하고 연주도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양금뿐만 아닌 다른 나라의 양금 소리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022년부터 한국 양금 축제를 일단 시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축제, 그 다음에 세계 양금 축제, 그러고 해마다 이제 아시아 양금 축제로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양금은 울림통 위에 쇠줄을 걸고 대나무채로 두드려 연주하는 국악기 중 유일한 타연악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양금은 실크로드를 따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나라마다 고유한 색채로 뿌리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에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계량 양금으로 거듭나

이번 곡은 마치 패션쇼 런웨이에 선 듯한 감각적인 곡인데요. 가야금과 계량양금으로 구현한 사운드가 테크노 음악처럼 강렬한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0: 제가 생각하는 양금의 이제 그 매력이라고 하면 타악기면서 현악기인 이중의 면모를 또 가지고 있는 악기고 또 동양적인 악기이면서 서양적인 악기예요. 그 양금 전공도 여러 학교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매력 때문에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쇠줄을 두드려 빚어내는 영롱한 화음. 저마다의 고유한 전통 속에서 꽃피워온 아시아의 양금.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양금의 새로운 울림을 기대합니다.
2: 네, 양금의 영롱하고 맑은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음악은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인류 공통의 언어라는 게 실감나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양금의 뿌리는 같지만 나라와 연주자에 따라 독창적인 개성이 묻어나는 게 인상적입니다. 현재 한국 양금협회를 이끌고 있는 윤은화 대표는 전통 양금의 한계를 깨고 개량 양금을 통해 양금 연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양금을 하나로 잇는 국제 교류의 장과 축제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지역과 국적을 넘어선 양금 축제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다양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 연극 등 수백 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온 유승봉 배우. 현재 한국방송 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 이사장을 맡아 방송 예술인들의 복지에도 힘쓰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연극 분홍 립스틱과 다정한 배웅의 예술 감독을 맡아 다양한 작품도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유승봉 배우를 모시고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네, 저희 국악방송 오신 건 처음이시죠?
3: 예, 처음입니다.
2: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3: 국악방송 문화공감 시청자 여러분, 배우 유승봉입니다.
2: 아,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3: 예.
2: 아니, 앞에서도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벌써 데뷔 57년 차이시고 한국 방송 대중 예술인 단체 연합회의 이사장을 또 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배우를 하셨던 거예요.
3: 예.
2: 몇 년도에 데뷔를 하셨나요?
3: 69년도요.
2: 69년도에.
3: 예, 제가 60 탤런트 구기 시험에 운 좋게 합격을 해서
2: 네.
3: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 아, 그러면은 연기를 전공하신 거예요?
3: 원래 전공은 연기를 했고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 이제 이런 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극단에 갔고, 극단에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뭐 시청초도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그러다가 그것만 하기가 싫은데 운 좋게 절 이쁘게 본그 연출가 선배가 그 선배님이 너 이번에 내 조연출 한번 안 할래? 그래서 노는 시간에 그분 조연출을 하면서 연출의 맛과 연출은 이런 거구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2: 그럼 연기를 시작한 것 동시에 연출도 같이 배우신 셈인
3: 네, 배운
2: 거네요.
3: 거는 그렇게 배웠고요.
2: 네.
3: 이제 배웠고, 그냥 그 남는 시간에 멍하니 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움직였고, 배우를 했었을 때는 내 배역의 캐릭터나 내 배역의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잘을 틀까 이것만 생각했는데,
2: 그렇죠.
3: 연출이라는 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전체를 보기 시작했고,
2: 네.
3: 예.
2: 자, 제가 한국 방송 대중 예술인 단체 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0: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한국방송 대중예술인 단체 연합회는요,
0: 네.
1: 7개 단체가 모여있는 연합단체입니다.
0: 오.
1: 저희 단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권익보호,
0: 네.
1: 내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중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건가의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0: 네.
1: 저희 협회에 한국대중문화예술정책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이제 거기서 몇 분의 교수분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예술의 생태계,
0: 네.
1: 이제 여러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죠. 방송 연기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0: 네.
1: 예. 연기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성우도 목소리 연기거든요.
0: 그렇죠.
1: 예, 연기고.
0: 네.
1: 그 다음에 개그맨도 연기란
0: 연기죠.
1: 말이에요. 예.
0: 예.
1: 그 다음에 이 가수분들도 3분 동안 혼자 예술하는 예술이거든요.
0: 네네.
1: 예. 그 다음에 이 댄스, 이
0: 오.
1: 안무 쪽도 말하자면 예술이다.
0: 네.
1: 이제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0: 일곱 개 단체가 연합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배우, 연기,

0: 저희 연합단체에 소속돼 있는 그 단체들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국가 보조금으로 전액 무료.
1: 아.
0: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저희 협회가 직접 관장하는 거는 신인 연기자 양성 교육, 역량 교육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전반기 16주, 후반기 16주 이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그 신인 연기자들이 한 200명이 넘게 모여지면은 그거를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50명을 선발합니다. 50명을 선발해서 16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마지막 그 교육이 마칠 때 단편 영화 15분에서 20분짜리를 작품을 만들어서 시사회를 하면서 수료식을 합니다.
1: 네.
0: 예.
1: 그럼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예술과 관련해서는 창작 예술 지원도 이루어준다면서요?
0: 저희들 협회가 직접 그 지원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지원이 되게끔 옆에서

0: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도와준다
1: 그렇죠.
0: 생각하면 되는 거죠.
1: 직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0: 돈을 이렇게 딱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 예,
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1: 이게 그 안무 저작권 협회 같은 경우도
0: 네.
1: 그 저희 협회에 가입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협회에 그 관계되어 있는 방송 실현자 권리협회.
0: 아, 그것도 좋지.
1: 예, 그러니까 저작 인접권에 관한 거.
0: 네.
1: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이 저작 인접권이 지금 현재 좀 미약한 부분들.

0: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장기 직권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예, 그러고
1: 알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니, 사실 벌써 이제 데뷔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셨기 때문에요. 진짜 손가락으로 다 헤아리기 힘들 만큼 작품을 하셨을 거잖아요. 제 기억 속에서 이제 선생님, 이사장님을 뵀던 건 이제 왕관의 식구들. 에서도 봤었고, 징비록 때도 이제 그 기억이 남는데, 그러면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던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 캐릭터는 어떤 거였을까요? 나요. 제 기억 속에서 이제 선생님, 이사장님을 뵀던 건 이제 왕관의 식구들. 에서도 봤었고, 징비록 때도 이제 그 기억이 남는데, 그러면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던가, 내가 제일 좋아했던 작품, 캐릭터는 어떤 거였을까요?
0: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그 뜻깊게 연게 제
1: 네.
0: 마음으로 이렇게 뭐하게 했던 작품은 사랑과 야망.
1: 아, 너무
0: 사랑과
1: 구체적이죠.
0: 야망의 그
1: 거기서 무슨 역할?
0: 정자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그 엇나가는 딸 때문에
1: 네.
0: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할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1: 아이고.
0: 그 작품을 하면서
1: 네.
0: 제일 보람도 있었고 마음에 들었고 하면서 뜻깊게 했습니다.
1: 아, 그때가 몇 년도죠, 이사장님?
0: 2003-4년도 맞습니다.
1: 아, 그게 벌써 2003, 4년도예요?
0: 네,
1: 오, 거의
0: 그렇습니다.
1: 20년이 넘은 작품이네요.
0: 네.
1: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배역이었다. 예. 그때는 시청률도 진짜 높았죠.
0: 예,
1: 사랑과 야망 진짜 몇
0: 그게
1: 프로까지.
0: 한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1: 네.
0: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그 어머니 이러분들은 위로를 해줬어요.
1: 진짜 약간 그
0: 예,
1: 공감을
0: 딸 때문에
1: 하면서
0: 그런
1: 정도로.
0: 얘기를 보면서 그때 제 딸로 나왔던 연기자가 추상미 씨였는데
1: 아, 그래요.
0: 그
1: 맞아요.
0: 한 두어 번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1: 네.
0: 아 정말로
1: 연기가 아니라 실제 같은 마음으로
0: 아니요
1: 하셨네.
0: 그래서 막 베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친구하고 작품 하면서 속 많이 상하죠 그러면은 안 상해 그러면서 했습니다.
1: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기억도
0: 네.
1: 떠올리시고 하면서, 예.
0: 작가 선생님이 써준 대사가
1: 네.
0: 참 아버지가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1: 뒤늦게 또 후회도 좀 하시고 그러셨군요. 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 연합회 이사장도 맡고 계시지만 극단 사조도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제부터 그럼 시작하신 거예요?
0: 아마 90년도 초에 대표가 된것
1: 그럼
0: 같습니다.
1: 거의 지금 30년째 하고 계신
0: 네.
1: 장기
0: 예.
1: 집권 맞네요. 그럼 지금도 극단 사조가 활발하게 작품을 하고 있나요?
0: 지금까지 극단사조 대표를 하고 있고,
1: 네.
0: 요 근래에는 적당한 후배한테 꼭 넘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점찍어 놓은 후임자가 있나요?
0: 한두 명 있는데,
1: 한두 명.
0: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1: 마음속으로만
0: 예.
1: 담고 계시고.
0: 예.
1: 예. 아니, 저희 그 최근에 또 문화인 공감, 이 공감 초대에서 코너에 서인석이랑 정겨운 배우가 출연을 하셨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다정한 배우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이 작품도 또 예술 감독을 맡으셨죠?
0: 이 작품은 제가 직접 연출을 안 하고
1: 네.
0: 예술 감독으로 뒤에서
1: 네.
0: 그 다음 연습장에 가서
1: 네.
0: 이건 이렇게 좀 바꾸자 뭐 하자 하고 연출이나 저 연기자들하고
1: 네.
0: 저기를 하고 그랬었죠.
1: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해 문화인 공감에서도 이 작품을 소개했었는데요. 분홍 립스틱,
0: 네.
1: 연극. 이 작품도 예술 감독을 또 맡으신 거죠?
0: 분홍 립스틱은 제가 연출을 했고요.
1: 네.
0: 이제 그 작품 하면서 저 너무 힘들었어요.
1: 왜요?
0: 시간적으로. 이게 협회 일도 있고.

0: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패션 마크를 크게 그리는 관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1: 고부간의
0: 예, 고부간의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1: 네.
0: 근데 고부간의 얘기를 이거를 전 해피엔딩으로 하고 싶었어요. 해피엔딩으로 하려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야 될 건가,
1: 네.
0: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작가 선생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품을 꾸려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작품을 만들 때는 세트를 조금 다르게 하자. 그래서 치매가 걸린 사람의 이 머릿속은 허옇다. 그래서 세트를 조금 볼랑하게 해서 투명하게 이런 각을 세운 세트를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저기에서 객석하고 무대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거고 다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고
1: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0: 그러면서. 예. 네.
1: 올해 7월에 열린 제26회 밀양공연예술축제에서도 또 폐막작으로 이
0: 네네.
1: 작품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과 무대의 어떤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작품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0: 많이 울고 웃고 나가면서 그냥 공감을, 우리 얘기라는 그 공감을 하면서 나가고, 그게 제가 일부러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그 한쪽으로 가서, 앞에 가서 서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된 표정과, 그다음에 나가시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아, 이 작품 잘 만들었다.
1: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0: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게, 아,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연극하는 게.

0: 갖고 있는 원래 저기들을 좋아서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데는 성공 여부는 처음은 캐스팅입니다.
1: 그렇죠.
0: 어떤 배우가 와서 하느냐,
1: 네.
0: 이 어떤 배우가 와서 어떤 식의 연기를 해서 관객과 호흡을 잘 해줄 것인가,
1: 네.
0: 그게 문제인데 캐스팅이 일단은 첫 번째
1: 그렇기
0: 성공
1: 때문에
0: 요소다.
1: 뭐 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장도 맡고 계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뭐 아직까지도 나는 좀 이런 역할이나 아니면 이런 작품을 연출해 보고 싶다 이런 욕심나는 게 있을까요?
0: 아버지 얘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이제
1: 아버지.
0: 아버지. 그러니까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얘기, 그랬던 아버지 얘기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전초로 제가 내년도에 기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작품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헤밍웨이.
1: 그러면 해밍웨이 원작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장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담고 싶은.
0: 그거를 아버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밍웨이의 진짜 내면에 숨어 있는 얘기를 지금 작가 선생님 하고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 단편 그 조금 그책 가지고서는 1시간 25분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저거이고, 그 해밍웨이 작품은 거의 모노드라마의 형태예요. 그 자기 얘기 쭉 책을 해놓은 거라 그거를 좀좀더 심도 있게 작가 선생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한번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작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유승봉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10월 3일과 4일에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극 나들이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은 연극 분홍 립스틱의 예술감독이자 배우 한국방송 대중예술인단체 연합회 유승봉 이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입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은 연극 분홍 립스틱의 예술 감독이자 배우 한국방송 대중예술인단체 연합회 유승봉 이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3인의) 깊은 소리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오는 19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2026 제작공연 시리즈 명작의 세 번째 무대로 판소리 명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몽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0: 기분이 어땠어요?
2: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3: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6: 4,

이 악기는 이제 북한 악기의 소해금이라고 하고요. 작은 해금이라는 뜻이에요. 196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사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폭이 아마도 해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넓다고 봐야겠죠. 해금이 가지고 있는 좀 전통적인 소리와 또 이제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너는 MR 없어도 되는데.
1: 난 MR 필요 사실.
0: 나는 이거 MR 없어도 뭘 하지?
2: 무슨 거?
1: 서정적인 거 뭐 첫사랑이랄까.
0: 뭐야?
1: A잖아.
0: A라고?
2: A 갖다가 이거 카메라 걸리거든.
3: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예술학교를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노래를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는

0: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1: 아, 저희 또 이렇게 문화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0: 또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악기가 대한민국에 딱 한 대밖에 없고

북한강은요, 북한에서 발원해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흘러서 남한강하고 만난대요. 전혀 다른 갈래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음악이나 삶도 이런 강처럼 되고 싶거든요.

0: 한 사람의 소리가 60년의 세월을 흘러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보다 깊고 큰 울림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박보문의 소리연 60 도반 공연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요, 선생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위에서 소리꾼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 박예리입니다.
1: 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지금 작곡가의 길을 걷고 있는 또 한 명의 사회자 황호준입니다. 오늘 이 무대는 한 거장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를 넘어서 그가 평생에 걸쳐 맺어온 소중한
0: 1965년 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박보문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피리의 명인 지영이 선생님과 운명적인 사제 인연을 맺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의 그 피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하신 지 3년 만에 이 대한민국 민속예술단의 일원으로 1968년에는 멕시코 올림픽에, 그리고 1972년에는 삿포로 동계올림픽과 미넨 하계올림픽까지 다녀오셨다고 해요. 세계를 무대로 우리 소리를 일찍이 널리 알려오셨는데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자마자 모교에서 피리 조교 역할도 맡으실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세월...

0: 교수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오셨는데, 아,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려면 모를 것 같아서 필이 제일 잘 부는 선배 최경만 선생님이 화양동에 살았는데, 거기를 필이고 설을 하나 가지고 큰먼 데를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배워오고 밤늦게까지 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해금을 뜨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1: 네.
0: 둘이서 누가 더 오래 하나 내기하자
1: 그럼
0: 그래가지고
1: 얼마나 오랫동안 내기를 하신 거예요,
0: 밤을
1: 선생님?
0: 샜어요, 밤을 샜어요.
2: 같이 열심히 해서 나는 문화재가 안 됐는데 선생님은 문화재가 됐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그 인연이 또 중앙대학교로
2: 그렇죠.
1: 이어지잖아요.
2: 제가
1: 맞습니다.
2: 28년 근무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국악대학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설립된 대학이었어요. 그때 이제 음악극과를 만들어서 박예리 선생이 탄생을 했고, 그때 김성녀 선생을 교수로 모셔서.
1: 맞습니다. 또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2: 그렇습니다.
1: 북한에서 최초로 평양 조선 국립교향악단의 남한 지휘자로
2: 그렇습니다.
1: 네, 방문을 하셨잖아요.
2: 98년도 윤희상 통일음악제에 가서 남한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평양 교향악단입니다. 국악관이 아니라
1: 아, 그렇죠.
2: 교향악단을 지휘했었죠. 예,
1: 네.
2: 그때 이제 그 돈돌라리가 그저 음악이 들렸는데 너무 그 민요가 좋아서 작곡해가지고 중앙대학교 학생들 연주하라고 준 곡을 지금도 연주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1: 그때 영감을 받으셔서 만드신 곡 돈돌라리를 먼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합주곡 중앙대학교의 박혜리나 교수님 그리고 중앙대 가야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선생님 귀한 말씀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무대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정말 중앙대학교는 선생님의 수많은 인연과 또 결실이 맺어진 곳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그치시지 않고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바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국악관현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국악관현악단이죠.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인연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그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창단 초기에 당시에 그 중앙국악관현악단에서 지휘자였었고 지금은 이제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박상진 선생님 모셔보아서 우리 당시에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0: 네, 그럴까요? 네. 여러분, 박상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앙국악관현악단은 대중 속으로 찾아간다, 국악의 생활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중앙국악관현악단을 만들면서 선생님의 철학은 국악의 대중화, 생활화였습니다. 이제 구호 그 자체가 국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창단 이후에 1회, 2회, 3회 연주회를 하면서 관객의 여러 같은 호응은 물론이지만은 언론에서도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제 공연할 때마다 공연장은 꽉 찼습니다. 그때에 서울대학교 이재석 교수님이 제 옆에서 공연을 보시고 나서 아니 어떻게 국악으로 저런 음악을 만들지? 그리고 저 연주하는 단원들 내가 저 실력들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단원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관현악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음악을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지휘자의 역량이 그만큼 컸었다 하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0: 네. 박상기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 그 예전의 중앙국악관현악단을 다시금 보는 듯 했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박상기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속으로 찾아가는 그 음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명곡, 바로 신모듬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 신모듬에 대한 얘기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럼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1: 김덕수 선생님 모셔야죠.
0: 네, 여러분 큰 박수로 김덕수 명인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김덕수입니다.
0: 이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이 탄생한 게 1986년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선생님?
3: 당연하죠. KBS 국...

0: 국악 관현 악단이 창단이 되면서 86 아시안게임 기념 축하곡으로 신모듬을 의촉받으신 거죠. 아, 네. 박보문 선생님이. 아. 그래서 탄생된 겁니다.
1: 아, 그 연주를 탁 초연을 올리셨을 때의 어떤 느낌이랄까 이런 게 어떠셨어요? 신모듬.
0: 승리감일까요?

0: 네,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는 명곡 신모듬이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중앙국악관현악단과 함께 국악의 생활화를 꿈꾸면서 대중 속으로 뛰어드셨잖아요. 이제 박범문 선생님의 음악 세계는요, 국내 무대를 넘어서 세계로 넓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이야기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으로 그 여정이 이어지게 되죠.
0: 네,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신 지금 현재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상임지휘자로 계시는 김재영 선생님 모시고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김재영 지휘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박범문 선생님의 세계와 비전을 이제 논하려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1993년에 오케스트라 아시아가 창단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중일 3국의 연주자들이 모인 세계 최초의 민족악단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창단 과정이 한편의 첩보 영화 같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 당시에는 중국과 국교가 맺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91년도에 박범문 선생님께서 상임

0: 식사를 하러 가서 소주를 탁 먹여놓고 네. 모리화 노래를 다 부르게 하고 네. 사쿠라 노래를 부르게 하고 나중에 뱃노래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냥 뭐 그 다음날 만났어요.
1: 네.
0: 저절로 연주가 잘 되더라고요.
1: 정말요?
2: 와, 모두가 와. 함께 그 나라의 노래를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더해졌네요.
0: 그러니까 음악은 뭐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면 저절로 된다라는 예, 그러한 네. 경험을 했습니다.
2: 와, 이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성공 그리고 이어지는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통한 이 국제적 명성이 바로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네. 그때 박보무 선생님께서 초대 단장을 맡아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지요.
0: 사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은 좀 늦었습니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였는데 그때가 1965년이었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은 1995년이니까 무려 30

0: 선생님의 음악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국악관현악이라는 장르가 어떻게 아시아를 품었는지까지 돌아봤죠. 그 지평을 더욱 넓혀서 무용, 연극, 그리고 종교음악에 이르기까지 장르와 경계를 넘어선 선생님의 총체적인 예술세계를, 그리고 그 도반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무용계의 거장 국수호 선생님, 그리고 마당놀이의 살아있는 역사 김성녀 선생님, 그리고 박보문 선생님, 이 세 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0: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 박보문 선생하고는 박보문 선생 소리 피리 소리가 60년이면 저도 춤이 60년 돼서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박보문 선생이 국립무용단 첫, 그러니까 73년도 국립무용단이 국립극장에 들어가면서 남산 국립극장에 뛰면서 별의 전설이라는 작품을 견우와 증여 얘기입니다. 하게 됐는데 그때 박보문 선생이 약관의 나이에 그 작곡을 대표적으로 하게 됐고 저는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한테 송범 선생이 기회를 줬을 때 또 박보문 선생이 그 대지의 춤 같은 대지의 춤이 아까 연주했던 신모둠의 모태가 돼서 1시간 40분짜리를 작곡한 작품이고요. 또 88 올림픽 때 하얀 초상이 박보문 선생 작곡이고 그때 또 유명한 아재 아재 바라 아재 곡이 그 무용극에서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음악에 제가 춤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전속 작곡. 네. 전속 작곡.
0: 그 사회 승무라는 작품이 1973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때 국소 선생님께서 주연을 맡으셨고 아까 선생님께서 대기실에서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 제가 이 불교와 인연이 벌써 네. 그때부터였는데요. 첫 작품이 사회의 승무예요. 근데 제목이 좀 안 좋아. 죽음의 승무다.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저 미국 승우로 스님 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춤과 음악과 지금 40여 년간을 이렇게 함께 마당놀이도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네. 이렇게 인연을 맺어온 도반입니다.
1: 마당놀이 하면 또 우리 김성녀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마당놀이 그 초기 단계에서 그 막 처음 만들어질 시절, 그 시절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시죠.
4: 마당놀이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가 80년대 초인데 그때는 굉장히 한국적인 그 문화운동이 벌어져서 사물놀이가 탄생됐고 또 우리 국수호 선생님의 디디무용단, 또 박보문 선생님의 중앙관현악단, 그리고 극단 미추가 선진측시에서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새로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음악극을 만들자 해서 우리가 기획한 게 마당놀이였어요. 그때니까 박 선생님하고 인연이 80년대 초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리 배우들이 그때 연극 배우들이 소리를 했으니까 마당놀이 3, 40년의 노래를 하면서 박 선생님한테 조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선생의 전속 가수처럼 찬불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악 찬불가 운동을 하면서 제가 국악 선율을 잘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찬불가를 부르면서 근 몇십 년, 40년 가까이 도반으로서 중앙대에서 학생들을 같이 가르치고 지금 이제 동국대까지 와서 같은 길을 한 40년째 가고 있습니다.
1: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이 이제 창단되면서 거기 예술 감독을 맡아달라는 수락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안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덜컥 맡으셨어요.

0: 담아서 또 평택을 찾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세 분 모셔서 또 한나름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잠시밖에 이야기를 못 나눠서
1: 아니 60년 도반이 됐으니까 한 80까지 네. 80년 도반으로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김성녀 선생님께서 예전에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보문 선생님께서 나를 믿고 늘 무대를 맡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늘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여러 도반들의 신뢰가 이렇게 멋진 무대를 또 그 이렇게 멋진 무대를 또 그 여정을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2: 네, 이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직접 확인할 텐데요.
0: 이이화, 홍승희님 그리고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입니다. 찬불과 날마다 좋은 날 그리고 삼세 인연을 이어서 감상해 보시고요.
2: 네, 그 다음으로 40년 국민의 히로애락과 함께했던 마당놀이의 추억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꾼 김준수님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박예리 동국대학교 교수님과 그리고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마당놀이 춘향전 중 춘향아씨 나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너무 좋아하죠 사랑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휘는 박천지 동국대학교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0: 오늘은 이런 남동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3: 아이고.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일어나 여름길은 시원한 새벽에 한 2, 30리는 져야 하는 것이요. 아, 물이 부르고 잦아본들 도망간 뺑뜨긴 애가 있을 리가 만무어지. 신봉사거비 돌콩나. 여보 주인, 호구리 마누라 거기 갔소? 아, 예, 영감님 마누라인 줄은 잘 모르나 이런 새벽에 어떤 젊은 봉사하고 시원해서 올라간다고 일찍 올라갑디다. 옷이 어쩌? 아니 그럼 어찌

어디로구나. 헤라 인연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가 버려라. 이 나쁜 년 같으니라고.

커!

0: 이울 고자 빛을 잃고
1: 좋지.

0: 하지.
1: 춘전에한 다정하여 백번 죄송하던 중에

귀여워.

0: 네, 2026 전주 대사슴놀이 어린이 판소리 부문 장원을 차지한 노유정 친구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중에 하나잖아요. 어때요? 장원이라는 큰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1: 외할머니가 가장

0: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속으로 계속 괜찮아, 좋은 경험이었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 하고 계속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1: 예.
0: 금상 발표 순간 예.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진짜? 진짜 나 맞아? 이러면서 몇 번 확인했어요.
2: 금상 이하연! 이랬을 때 아 진짜 믿을 수 없었겠어요.
1: 그러니까
2: 얼마나 뿌듯하면서도 떨렸을까. 그 긴장감이 막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1: 예, 예.
2: 그렇게 큰 상을 받으면 사실 좀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좀 뿌듯하면서 조금 은근히 여기저기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0: 네. 상을 받는 순간에는 어깨도 살짝 올라가고 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싶고 너무 뿌듯해요. 그래도 집에 오면 정신 차려, 넌 아직 배울 게 많아.
1: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대회 같은 건 있나요?
0: 저는 나중에 커서 동아 국악 콩쿠르에 나가고 싶은데요.
1: 아, 여기 유명하죠.
0: 이번 대회에서 언니들이 연주하는 해금 소리를 들었는데요.
1: 예.
0: 우와 하고 감탄이 나왔어요. 다 같은 해금인데도 더 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2: 신기하죠.
1: 소리가 달라요.
0: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렇지.
2: 이 기세로 한다면 머지않아서 뭐 동아 국악 콩쿠르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2: 그런데 또 우리 하연 친구가 이 해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0: 혹시 드라마 동이라고 아시나요?
2: 동이.
1: 동이 M본부.
2: 네.
1: 한효주. 그렇죠?
0: 네.
1: 유명하죠. 이병헌 감독님이 만든
2: 예전
1: 드라마.
2: 드라마인데.
0: 처음 들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해금 소리 들으니까 예쁘고 아름다워서 저도 한번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금을 반가워 수업으로 시작했는데
1: 예.
0: 연주해보니 어머나 내가 이런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때부터 네. 해금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희도 해금 연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두 줄로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
1: 맞아요.
2: 신기해하면서 감상하거든요. 근데 하연 친구가 이렇게 어른스러워가지고
1: 예.
2: 더 큰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된다고요.
1: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0: 네.
2: 아니 키도 저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1: 네. 뭐
2: 적어도 중학생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는 거예요. 가장 기대되는 게 뭐예요?
0: 교복을 생각하면 살짝 설레기도 해요. 그래도 무엇보다 중학생이 되면 더 많은 곡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이 담긴 해금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 아 그래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하연 친구입니다. 중학생이 돼도 지금처럼 좀 열정적이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연주 보내주기를 저희 응원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대회의 수상자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제29회 국립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중동부 전통부분 금상이 빛나는 한국무용수 신현우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세상에 딱 두 분 계신 특별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저를 낳아주신 진짜 어머니와 저의 춤을 완성시켜주시는 춤어머니이신 손혜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늦게 시작한 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상까지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스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요,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를 거쳐

0: 있었어요?
1: 각 부문별 1등들이 또 다시 한번 대회를 해서 종합대상을 선정하는데요.
0: 예.
1: 사실 조금 결승 때보다 아쉬웠던 무대였지만 종합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2: 와, 대상을 받았는데도 아쉬웠고 예. 열심히 해야겠다.
0: 대단합니다.
2: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0: 우리 수아 친구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든든한 응원단이 있다고요?
1: 아빠께서 늘 함께 와주시는데요. 항상 꼭 빨간색 팬티를 입고 오세요.
0: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빨강색 자동차 아니고요?
1: 아, 아니에요.
0: 빨강색 팬...
1: 팬티.
0: 진짜예요?
1: 네.
0: 왜요?
1: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요.
0: 네.
1: 아빠께서 늘 입어주시는 덕분에 대회 결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그냥 수아가 잘한 거죠. 뭘 빨간 팬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특이하시네. 아버님? 그럼 수아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진짜로 빨간 속옷을 대회 때마다 저희가 이걸 보여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2: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아, 예. 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2: 예. 그래도 어떻게든 딸을 응원하고 싶은 그런 아빠 마음 아니겠어요?
0: 그럼요.
2: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0: 네네네네.
2: 오늘 또 수아 친구가 정말 맑고 깊은 정가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가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성격이 평소에 되게 급한 편이에요.
0: 네.
1: 학교 갈 때 밥도 빨리 먹고 한 번은 네. 언제 영어 시간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이 해야 하는데 네. 늦을까 봐 넘어지다가 무릎이 다 까진
0: 적 그래.
1: 근데 정가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네. 제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0: 와, 그렇게 성격 급한 친구가 정가를 어떻게 배우는지.
2: 그러게요.
0: 정다은 씨도 정가 좀 해요. 제발 좀.
2: 저도 얼마 전에 넘어졌거든요.
0: 맨날 넘어져요.
2: 다 까지고 정가 좀 배워.

의정 성보족 턴어 오는 사화주승인 영검이 없으신가 당수 풍당중어 빠져 죽던 심 정의가 살아서요.

0: 부쩍 부쩍 자오죠 부쩍.
1: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실력을 감상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뭐 당당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0: 응원이라는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랬겠어요. 네.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자신만의 실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무대가 더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를 보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힘찬 응원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1: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오율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헛대여 흥보 제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지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강에 죽실할 물 고동 속으로 넘는 듯 북옥 청행이 난 초르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상담소
3: 보고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4: 아이고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5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0: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듯한 아주 알찬 무대였습니다.
1: 맞습니다. 오페라의 그 노래를 대표하는 아리아가 있는 것처럼 판소리에는 눈대목이 있는데요. 판소리 눈대목은 그 소리 바탕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음악적 짜임 또한 아주 뛰어나고요. 귀한 소리로 꼽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국악 한마당에서는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들의 소리로 네. 판소리 의 눈대목을 만나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요.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들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1: 네, 첫 번째 무대는 수군가인데요. 판소리 수군가의 맥을 잇고 계신 김영자 명창의 소리로 청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그 무대 열어주시죠.
2: 그때요. 별주보가 한 곳을 당도하니 거기에는 왠간 날짐승들이 모아들어서 상자 다툼을 하는데 앵무새가나 앉으며 내가 상자 흘란다 봉황새 꾸짖어 왈 에라이놈 네가 무슨 상자를 헌단 말이냐 상자는 내가 흘란다 네 상자 흘란다 봉황새 꾸짖어 왈 에라이놈 네가 무슨 상자를 헌단 말이냐 상자는 내가 흘란다 니네 마을을 들어봐라 순진군 난문전에 어연금 가지시고 천석에서 노래할지 기산 높은 밤 아침 몇 대에 내가 가서 울음을 울어 팔변형 문무지 울어요 춘문분가 계시고 만고대승 거부자 보다 내가 먼저 탄생하니

올라 천상고주 좋은 열매 내 양식을

아버지가 앉으면 내가 상자할란다. 부엉이 와. 에라이 놈. 전신에 힘빛 없고 눈에 크문 창뿐인 놈이 무슨 상자를 한단 말이냐. 까마귀 와. 아니 그럼 대가리 크고 털만 넙적넙적 하면 네가 어른이냐? 나도 상자할 내력을 잃을 테니 잘 들어봐라.

을놀놀놀고 천하의 비근주수 세상어 반포을 나홀도 구가라시니

이야 부왕이 허허우고 얀만 그런데도 내 생전 부르 죽어야 열두가 아직 부름을 지어 과부집 난리 앉아 부름 부려서 또 홍알 까옥까옥 도랑도랑 홍합 홍합 개개한 음성으로 수절과 무주인하고 대소리 꺾고 나면 세상인가 이미 허나 돌을 틀어서 날릴지 떠날 자리에도 그러지니 세상 미운 놈은 너밖에 돌렸느냐 빈토에 나 찾아가지 이 자석은 빈토로다 그때요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왠가 길김생 모족들이 모아들어서 장좌 다툼을 하는데 겁도 날 일이고 몸을 한쪽으로 가만히 엎져서 그곳을 바라볼지 공부

0: 야, 흥보야.
1: 예, 형님.
0: 음식을 차리려면 꼭 요렇게 차려라.
1: 예, 형님.
0: 음식을 차리는 네 한성 육이 동영 칠팔 저런 수저 구리저 침리설이 숯벌 입에 두루루루 벌려놓고 꼬꾸렸다. 오죽한 내 모양과 강화기 얼기설기 송편 대기번도 정결선 쭈루루엿과 산피떡과 평화진청 색청 놓고 조란산 저 우찜 저 양회과 저녁 국밥 양편에다가 벌려놓고
1: 청단수단의 자빡이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 연포 공기름에다 시금채로 우침을 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분 미나리 녹두 채반 나장국 두루루루 들여붓고 계란을 톡톡 깨어 우딱지를 띄고 길게 들이워라 손뜨

0: 따로 목재 놨습니다요.
1: 잘했다 이놈아 잘했어. 얼른 가져와. 예. 내가 어? 짊어지고 갈란다.
2: 예 형님.
1: 이거야. 예. 이것이 뭐라고?
0: 화초장이 옳시다.
1: 오 화초장. 예. 알겠다 알겠다. 내가 잊어버릴까봐 한번 외고 하야겠네.
0: 예.
1: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0: 어찌고
1: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도 뭐 조르지 마오.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저런 망언을 허리까. 어머니는 건넌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이렇듯이 춘향이가 우리정으로 이별 허러 나갔다 허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우리정 삼노내근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사방 이별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꼼짝 달싹 못 오고 저희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와서

0: 같이
1: 술 한 잔을 부어 들고

0: 우리 수수파이요
1: 다
0: 부디
2: 소리 춘향가의 눈대목이죠. 춘향과 몽룡의 절절한 이별의 순간을 김수현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셨는데요. 저는 여러 명창 선생님들의 귀한 소리 한 대목 한 대목 들을 때마다 눈이 번쩍 뜨이고 귀를 쫑긋 세우게 되더라고요.
3: 네, 이어지는 무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편제의 소리를 대표하는 명창이십니다.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이시죠. 여든을 앞둔 연세에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짱짱한 소리 들려주고 계시는 송순섭 명창의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네, 그에 앞서 젊은 감각으로 대중과 소통을 꿈꾸는 소리꾼 박인혜 씨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죠.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심청가의 눈대목을 대금과 장구 반주로 새롭게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그 무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인 당소라 대처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저안개 뒤속 또 젖어진 날 갈 길은 천리 말리 난 남북 사면이 검한 혼국 천들어져 전쟁장 막았네 나친이

이제 물통은 연우에 후생 연우에 후생의 번호를 받다 기위 여편이 박대여군 공이 아니냐 하우시군연지수 배를 타고 다스릴째 오복 정한음식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째 도가로 권내주고 해상 배 한장 소간으로 돌아들어 그선 퇴직 건네주고 공명을 탈조하는 동남풍 빚어내어 초조은 백만 대병 조화궁은이 아니면은 의열이 그저 골두리둥 둥둥둥 두리둥두리둥 두리둥둥 우리 선인 24명 상고로 위협하여 영세우 경전은 표방서남을 다니라 오늘날 인당수에 인재수를 들이고니 통해진 안맹이며

전쟁이 우뚝 나서 적이 오는데 어디 뺐나? 우리 승상님 영전에는 진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말이든 마도 뜻밖 사랑개가 피르르르르 군중마저 떨어지니 황계화선 20천 고합부승기전과 떼떼떼라 말소리 불이 둥둥대고 치며 좌우 각전부대가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조조 백만 군병에다가 한 번을 부리 번쩍 천지가 떠그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을 부리 번쩍 우주가 막기란 듯 세 번을 불러 치니 화렵이 중천 풍성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징그럭 쟁그럭 발효를 찰찰 잘 산산히 깨워져서 풍파 강상에 화관이 화 간디 없고 적벽강이 해도 그거를 적 불빛이 난리가 아니냐 가련할 손 백만 군병은 날도 어찌도 오도가도 봄이라 꼼딱딱딱 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산도 막고 창에도 찔려 앉아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밟혀 죽고 마려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 털컥 살에 맞아 무리가 푹 빠져 죽고 받아져 죽고 찢어져 죽고 가위 없이 죽고 어이 없이 죽고 무섭게 눈 빠져서 빠져 성사적 오싹 싹싹 올싸야 다리도 작신 부러져 죽고 주먹 보내라고 죽고 무단히 죽고 함부로 선부로 죽고 때때 그르르 궁굴다 불사 낙상하야 가삼 광광 두다리며 죽고 이놈 제기욕하며 죽고 꿈꾸다가 죽고 뜨 큰놈 집에다 물고 있고 한 놈은 주머니를 부시럭 부시럭거리더니 왔다 이 개기록을 칠 놈들아 나는 이런 작업

마 한국으로. 예? 아이고 아버지. 예? 어머니 나는 할 일 없이 죽습니다. 예? 또 한 놈은 그 동해지가 한 가지라고 시조 반장 빼다 죽고 직사몰사대 수주 흥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국수 불듯 들어오고 도록 불려 적극 조총괴함 동남날개 도로동고 똑바로 착각풍파에 떠나갈지 1등 영장이 있을 때가 없고 날랜 장수도 무

웬일이냐? 주유 노숙이 축지법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죽전 축지법을 하나 보다. 정욱이 어쩌오되 승상이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옳게 타겠느냐? 만 뭐가지만 숙배다 얼른 뒤에서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네, 오늘은 판소리 다섯 바탕의 가장 귀한 소리인 눈대목을 만나봤는데요. 평소 한자리에 모시기 쉽지 않은 명창들이 선사해준 무대였기에 더욱 빛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이어서 보내드릴 순서도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명창분들께서 단가, 사철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0: 네, 단가 중에 눈대목이라 할 만큼 유명한 노래가 바로 사철가잖아요.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참 좋아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1: 네, 사철가를 만나기에 앞서서 네.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옛부터 일고수 이명창이다라는 말이 있죠. 소리를 부르는 소리꾼도 중요하지만 장단을 맞춰주는 고수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네. 말인데요. 오늘 명창들의 단가 사철가는요, 명고이시죠. 송원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0: 네, 명창과 명고의 오랜 연륜이 오롯이 담겨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단가 사철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사계절에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철가 단가죠. 여기 모인 모두 우리들이 반평생을 경험 있게 살아오셨죠. 이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철가 단가로 한마디씩 한마디씩 논아 불러봅시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 오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 청춘이 일더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헌데

못살 인생. 아 장관 죽어지면 동방 산천대에 흘지로구나. 예. 사후에 만반 진수는 부려 생전에

가족소 국꼭 두시 가는 놈과 부모 불효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지어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다머리 번인대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더 먹소 덜 먹게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흑대머리 귀신 형용.
0: 고민이 있거든?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봉군이 어디매뇨 공연이 와요
0: 기분이 어땠어요?
2: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3: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6: 4,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과 국악이 결합하여 아주 파격적인 무대를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영광을 거머쥐며 1억 원의 주인공이 될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도전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판 뒤집을 준비 되셨나요? 네! K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스타!
1: 국악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정적이고
2: 어려움이랄지 판소리에 대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3: 설 무대도 없어지고 잠깐 슬럼프가 왔었어요.
4: 편견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5: 국악을 전공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카멜레온 같은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6: 찢었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7: 그랬었나 눈누난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8: 맛깔나게 살리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

0: 없지만 네. 이렇게 한복을 안 입고
1: 처음 일입니다.
0: 뭔가 남다른 각오를 하고 오신
1: 네,
0: 건가요?
1: 각오를 했습니다. 이번에 양장을 좀 했어요.
0: 양장?
1: 양복을 좀 입었어요.
0: 그렇죠.
1: 입어보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예, 오늘 심사 각오 어떻습니까?
1: 심사라기보다는 한판의 축제가 아닐까. 조선 판스타 이거 정말 좋거든요. 이 시기를 좀 축제 분위기로 했으면 어떨까.
2: 우리 신영희 선생님 말씀대로 오늘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좀 들뜬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좀 즐길 것 같습니다.
0: 똑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용기 씨.
3: 판소리나 국악에도 굉장한 에너지가 있지만 다른 장르와 합쳐졌을 때 그 시너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저도 음색이 어떻게 보면 약간 판소리의 느낌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0: 아, 그러네요.
2: 글로벌화의 선봉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한번 매 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외국 사람 중에 이런 판소리나 국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0: 그렇죠.
4: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파악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긴 있습니다.
0: 외국인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실 조선 판정단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어떤 스타일의 오디션이 펼쳐질지 한껏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K 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스타는 여느 오디션과는 다릅니다. 굉장한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도전자들이 무대를 펼치면서 자신만의 필살기로 반전 무대를 꾀한다고 하는데요. 판을 싹 뒤집어 놓는다 해서 판 터닝. 도전자들의 판 터닝도 한껏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선전 합격 기준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 별점을 줘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별을 획득한 도전자들은 15개 올스타로 합격이 되고요. 한 분이라도 별을 안 주게 된다. 10개에서 14개가 된다. 그러면 보류가 됩니다.
6: 누가 안 눌렀나?
5: 그리고 9개 이하의 별을 받게 되면 탈락.

0: 소리에서 가요로 넘어갈 때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앞에서 모든 걸 쏟고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또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1: 네, 감사합니다.
2: 판정단 여러분의 그 심사평 듣고 있는데 뭔가 조금 울컥 하나 봐요.
1: 노래를 부를 때 관객보다 제가 더막 감정을 쏟으면 또안 되는 부분인데 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2: 첫 번째 도전자 김란희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너무 고생했어요.
4: 왜 우냐고?
5: 노래할 때는 안 울었는데?
6: 처음에 올라가고도 힘든 거다.
4: 등 흔들리고
6: 그렇죠.
4: 올라와서 부담도 되지.
6: 그렇죠.
2: 다음 도전자 역시 기대가 됩니다. 나와주세요.
6: 와, 여기는

0: 박성호 씨는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누가 안 눌렀나?
3: 내가 안 눌렀다!
4: 원래 뮤지컬을 하시나요?
1: 저는 뮤지컬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0: 해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 뮤지컬을요?
5: 네. 뮤지컬 영웅 제작자분들이 이 판소리와 믹스 버전을 지금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3: 해야 돼.
5: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세진 신랑 박성우 맞죠?
1: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성우입니다.
4: 나 소름 처음으로 기차다 들으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구상을 해갖고 나왔지?
6: 여태까지 제가 R&B 음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창법이 그라인드거든요. 그 긁는 소리예요. 그래서 맞아. 꺾이는 소리.
1: 참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나온 이유도 그거고요. 만약 올라간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기대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한편의 국악 뮤지컬 같았던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7: 멋있다.
4: 저렇게 잘했어, 성우가?
0: 자, 다음은 국악계 여왕을 꿈꾸는 미녀 군단이라고 합니다. 와우. 와우.
8: 민트더와 저희는 한류 국악 그룹 퀸입니다.
9: 저희가 아주 강력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10: 25년. 아, 가야.
11: 대금 소리가 들렸구나.
0: 퀸의 무대 판 스타트.

0: 남자로 본 것이 영광스럽다.
1: 특히나 이제 노래 선곡도 여자 아이들 노래를 선택하셨어요. 이 노래가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또 K-POP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우리 측대로 또 표현을 해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3: 100명이 막 관현악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운드가 비는 걸 하나도 못 느낀 거예요.
2: 첫 시작에 가야금의 그 농음이라든지 그 어떤 성음이라든지 혹은 대금의 소리 그리고 장구의 솔로라든지 이런 게 하나씩 다 잘 보여져가지고 좋았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가운데선 가을이지?
6: 네, 맞습니다, 선생님.
5: 졸업했어?
6: 네, 졸업했습니다.
5: 예, 얘기 좀 할게요.
2: 예, 예, 예.
5: 소리를 무지하게 잘해. 이런 거야 우리 것이.
2: 올스타 받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6: 저희가 올스타 받을 거라고 생각도 전혀 못했고요. 정말 이 무대를 얼마나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저희만의 색깔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연습한 만큼 또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또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멋진 퍼포먼스로 판을 뒤집은 국악 걸그룹 퀸이었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2: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8: 국채를
9: 국채인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7개국

0: 네, 축하드립니다. 정철웅 씨는 15개 표를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해외 뭐 몇 개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누굽니다 할 때 저희끼리는 이제 흔히 이제 사기꾼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다녀오셨나 했는데 딱 듣자마자 그동안 쭉
1: 네. 네. 그런데 막상 올라오니까 목이 많이 가라앉아서 100% 제가 만족스럽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저렇게 노래하고 예.
3: 축하해요. 이 어려운 신비노래를 그 높은 음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높은 음으로 했고 가요도 그게 또 높아요. 잘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4: 눈 감고 들으면은 내가 바다 위에서 어부인데 고기가 올 때까지 누워있다가 고기가 와서 신나게 그물을 당기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까지 너무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5: 오늘 마지막에 득음도 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6: 잘했어요.
5: 아, 우리의 소리를 정말 만방에 떨칠 만큼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 이제 믿고 듣는 정초롱이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7: 정초롱 씨.
1: 네.
7: 멕시코 가자.
1: 네.
7: Let's go 멕시코. 아, 독일도.
0: 자, 시원한 고음이 매력적인 도전자 정초롱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전자는 조선 판스타의 히어로가 되겠다는 각오로 나온 분이라 합니다. 과연 누굴지 궁금해지네요. 나와주세요.
8: 오,
9: 안 돼!
8: 안 돼!

한속이 오리정 삼로 내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내가 아는 춘향이는 그런 춘향이가 아니다. 떨어지는 눈물 한 톨에도 서슬퍼런 치조가 있는 내 여인. 그 여인의 마음에 못난 내가 흠을 내었구나. 어이 알고 춘향아.

0: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아
1: 근데 처음으로 약간 이런 게 없어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고 말았지. 그때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날 사로잡아.

0: 예. 조타를 하기 전에 이 재담꾼이 나와서 흥을 돋구거든요. 아까 전에 보셨지만 무대를 막 휘젓기도 하고 이게 이제 돌기도 하고 자반뒤집기라고 해가지고 막 돌았던 거를 하시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저는 감탄했습니다.
1: 아~ 저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최고의 광대라는
2: 맞아.
1: 느낌을 받을 정도. 제가 왕이면 저분은 저의 남자죠. 공갈이. 아,
0: 네. 공길이요. 공길이.
1: 공길이죠.
0: 공갈이라니요.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넋을 놓고 봤습니다.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였고 딱 그냥 들어올 때부터 이미 앞
3: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충분히 조선 판스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 충분히 있어요.
3: 쏙쏙 배어있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여성 팬들을 모을 수 있는
4: 남자분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실 수도 있어요.
0: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엔 데프콘의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1: 저의 남자 공간이 네. 아니 공길이에요. 네. 공길입니다. 공길이에요.
0: 네.
1: 공길입니다.
0: 네. 무대를 들었다 놨다 끼를 대방출한 배우 조주환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이번 도전자는 소리 하나로 전국에 있는 상을 휩쓸고 다닌 도전자라고 하는데요.
5: 도전자라고 하는데요. 도전자라고 하는데요.
6: 수상자.
7: 안녕하세요. 남원 한울중학교. 안녕하세요. 남원 한울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원에서 온 춘향이 정우연입니다.
0: 아주 씩씩하게 중학교 3학년이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판 뒤집을 준비 각오되어 있나요?
7: 네.
0: 네.
8: 자, 귀여워.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판 스타트.

0: 야, 잘한다.
1: 야, 완전 목소리 반전이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정우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박은영 씨는
3: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좀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2: 저희 아빠께서 항상 저에게 잘해주시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기 때문에

0: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해주셔서
1: 제가 그렇게 실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고객님 여러분들.
0: 반전 매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정우현 양 수고했어요. 저는 이분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 이분이 여기에 나오셨어? 아마 국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분의 이름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판소리와 또 가요와 이 모든 것을 크로스오버하면서 조선 판스타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유태평양 씨가 아닐까. 전 너무 멋있었어요.
2: 어렸을 때부터

0: 경성구락 분화간다. 호이요.
1: 부각으로 무대를 찢으러 온 경성구락부 팀입니다.
2: 과연 오씨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3: 경성구락부 무대 판 스타트.

0: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국악과 랩이 만났을 때 이게 딱 들어맞는다 싶은 그런 게 사실 잘 없었는데 지금 무대는 진짜 딱 들어맞아서 나도 저런 무대 언제 해보고 싶다.
2: 예, 음악적으로 그 들었을 때 되게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K-New Wave 국악 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군이 어디 맨요 공연이 와요.
2: 오타
0: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오.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6: 4,

아이고, 곱다. 이거 무궁화 꽃으로 염색 안 했어. 제가 30년 넘게 공부하면서 그 한지의 우수한 한지는 소리가 아주 찰랑찰랑하니 아주 아주 투명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찢으면 섬유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 300번 넘게 했을걸요. 이렇게 하다가 빠개져요. 이런 작업을 해서 1800겹을 붙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석,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한 8개월 이상 걸렸어요.

새끼 공예는 다른 기법 공예에 비해서 색으로만 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색 선택하는 것이 30년을 했어도 아직도 저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0: 여기 지금 뼈가 톡 나와 있죠? 이렇게. 다요? 이렇게. 단단해요, 뼈가. 공이도 베기고 조각도 갖고 맨날 이렇게 문양을 파니까 이렇게 너무 미워가지고 제 손은 정말로 굽고 미운 손 대에 나가면 이리 할 거예요. 작업하면 가끔 다쳐요. 근데 많이 이제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피가 나오네요.
1: 어디지? 그 화색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전시장을

이 옥에는 하늘과 사람과 땅에 이어주는 그 천지에 이어 정을 갖고 있는 보석이다. 그 옥이라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는 장인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옥장으로 간결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그 예술에 담았으면 좋겠다. 고전이나 전통을 습득을 해서 거기에 가미해서 그런다면 훨씬 더 좋죠.

잠이 한 끼를 줄여요. 왜냐면은 삼시 세끼를 다 먹으면 잠이 자주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만 먹고 추우나 더우나 그런 관계 없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보통 작업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씩 그렇게 못 주무세요. 작업 들어가시면은 사회생활 아예 이제 생각도 못 하고, 뭐 숙식도 뭐 다 갖다 드려, 공부하고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올인해버리면요, 하여튼 그 작품 끝나기 전에는 거의 한두 시간 하루에 중심 있게 하네요.

오케이.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훨씬 배가 힘이 들지. 그렇게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제가 제작 중에 있는 작품하고 완료된 작품 중에서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원석을 입수해서 완성될 때까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죠.

전통의 선조들이 참 제작했던 전통이나 고전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것은 그 한국의 얼굴이니까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림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권문에는 조선 중기 좌부 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절을 올려.
3: 아이고,

0: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함께 만나보시죠.
1: 황주군 동여디맨요 공연이 와요.
2: 오타
0: 기분이 어땠어요?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4: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6: 다

0: 전남 영암 귀농 4년차 혜민 씨는 요즘 한우와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직 서툰 것들이 많아 좌충우돌 할 때가 많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중입니다.
1: 야 이거 왜?
2: 뭐야 걔는?
0: 야 씨. 소에게 좋은 곳은 언제나 열심입니다.
2: 투자를 해야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어이.
0: 단순히 키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친구들과 노력 중입니다.
3: 와, 좋네 이거.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4: 하나다.
1: 자, 3, 2, 1, 샷.

0: 그동안 비단 소만 는 것이 아닌데요. 직원도 한 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육 일을 하던 혜민 씨 후배가 귀농을 계획 중이라 요즘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1: 네, 아직은 초보고요. 이제 형이랑 친구 따라다니면서 지금 많이 아직 배우고 있는.
2: 이걸 밀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 소를. 나오면 안 된다, 밖으로. 큰일 난다. 할 수 있지?
1: 네, 여기만 하면 되는 거, 소 없잖아.
2: 여기하고 지금 앞에만 있잖아. 이렇게 안 되니까.
0: 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혜민 씨. 소들이 우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사 앞에 300평, 992제곱미터 크기의 소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쯤 운동장으로 내보내고 오후 4시경에 다시 우사로 들여보냅니다. 소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큰 가마니를 들고 어딘가로 나릅니다.
3: 힘든 거 아니야?
0: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2: 금방 하니까 빨리 하자.
1: 네, 끝까지 해야 되나?
2: 다 해야지.
1: 누가 할 거야? 끝까지.
2: 빨리 하자.
1: 네.
2: 파이팅!
0: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1: 별거 아니지?
2: 별거 아니지. 근데 여기가 문제다. 연서가.
0: 승환 씨는 서울에서 놀러 왔다가 졸지에 왕겨깔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넓으니 생각보다 왕겨양이 많습니다. 청년 셋이 열심히

0: 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이거 안 되네.
2: 오, 이런 경우 처음 보네.
3: 그런데 문이 부서져 열어놓은 사이 그 새를 못 참고 송아지가 우사를 탈출했습니다.
0: 근데 다 나오는데.
1: 다 나왔네.
0: 어서 네가 이쪽으로 돌아.
1: 네.
0: 승환이가 여기서 막고 있어.
1: 예.
0: 그럼 내가 저기서부터 다시 몰고 올게.
1: 예.
0: 알겠지?
1: 예.
0: 가.
1: 예, 바로 볼게요.
3: 열심히 뛰어가는 원석 씨. 그러나 안타깝게 송아지와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0: 더와 더와 더와. 야, 이거
1: 호락하지 있네.
3: 다른 송아지도 찾아봅니다.
0: 달려라! 달려! 다
1: 집어넣어. 일로 가자. 싸야 이번에 가고.
0: 야, 바퀴 돌아 다시.
1: 어,
4: 힘들겠어요.
0: 네? 아,
4: 안 힘들어요?
1: 아, 괜찮습니다.
0: 아, 나는 힘들다. 도와, 도와, 도와. 일로 와, 일로.
3: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몰아보지만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아, 아니 거기 아닌데. 그래도 다행히 우사로 들어갔네요.
0: 이걸 문 막아놔야겠다.
3: 고장난 문이라도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습니다.
0: 끝.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오늘 고생했다.
1: 네.
0: 운동 많이 되네.
1: 한마디 얘기해.
0: 그러게. 저녁에 뭐 할래?
3: 대학을 졸업.

0: 네?
1: 아, 잘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0: 아니,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2: 전화 끝났습니다.
1: 어, 다 했어?
2: 예.
1: 일을 시켜 빨리 이제.
2: 마음 될까요?
0: 그냥 쉬고 있어.
2: 마음 될까요?
0: 그냥 쉬고 있어.
2: 하나 노래나 볼까?
0: 아, 됐어.
2: 어? 부르라고?
0: 아니야, 됐어. 하지 마. 쉬어. 일하지 말고 쉬어. 제가 할 거 없으니까.
2: 알았지. 그 마이크 어딨어?
0: 아니, 없어. 쉬어. 쉬어. 쉬고 있어. 쉬고 있어.
2: 알았어, 안 불러.
0: 어. 그냥 쉬어.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 서아가 거기 아무것도 없어.

0: 뜨거.
1: 손가락 한 마디 이 정도 딱 해야 적당한 물의 양이에요.
2: 마지막으로 구운 삼겹살을 위에 올려주면 준비 끝입니다.
0: 그냥 삼겹살을 곁들인 그냥 솥밥? 간단합니다.
3: 어? 근데 왜 하나 키우시면서 삼겹살을 드세요?
0: 삼겹살을 더 좋아합니다.
2: 불 조절을 열심히 해가며 만든 솥밥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쪽파를 송송 썰어서 넉넉하게 올려줍니다.
0: 흘릴 것 같은데 그냥 다?
2: 와, 삼겹살과 쪽파가 섞여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1: 냄새 너무 좋아. 나 고기 많이 넣어줘.
2: 비주얼만큼 맛도 좋을까요? 안에도 맛을 보는데요.
1: 정말 잘 됐다.
0: 맛있다.
1: 안 뜨거. 아빠가 한 거 어때? 맛이 어때?
4: 맛있어.
1: 맛있어?
0: 많이 먹어.

0: 옆에 소랑 비교해보니까 크지가 않아서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한두 달 후면 출산을 할 임신우인데요. 조금 작아 보여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2: 원심은 1,300원, 원심은 2분 전입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이 원하는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0: 한 450만 원 정도만 받아도 만족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집중해서 경매판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쉽게도 1차 경매는 유찰됐습니다.
0: 오늘 전체적으로 유찰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소를 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1: 2차도 유찰입니다.
0: 야, 가격 박살났어요. 이제 다시 집으로 가져가던가 아니면은 가격을 더 낮춰서 3차 경매를

0: 어디로 가야 돼? 쭉.
1: 도대체 차가 어디에 빠졌다는 걸까요?
0: 뭐 한다고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야, 뭐한테 들어갔어 여기?
2: 아, 차 돌리려고. 길이 끊겨가지고. 차 돌리려고 했는데.
0: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고?
2: 네.
0: 아니 뭐 시동이 안 걸려?
2: 아,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아예 바퀴가 공회전.
0: 아니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인데 여기 왜 들어왔는데?
2: 아니 처음에 이게 앞에만 했다가 바퀴가 저 턱에 껴가지고 좀 더 빼서 나갈라 했는데 그래서 좀 과감하게 들어와 버렸네.
0: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자고 이게. 강남 8학군 출신이라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광주 1학군 출신이야. 사고 안 치잖아. 어떡할 거냐고 말해.
2: 아, 이게 원래 전 저기서 할라 했는데 수환이가 좀 더
3: 사공이. 네. 친구 한 명밖에 없었는데.

0: 자, 밀어봐. 다시 밀어보자. 야, 뒤에서 봐라, 뒤에서.
1: 아무리 밀어도 바퀴가 헛돌기만 해 차가 꼼짝도 안 하는데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0: 안 되겠지.
2: 안 될 것 같아.
0: 트랙터 가져와야겠다.
2: 가져와야 될 것 같아.
1: 결국 승원 씨가 농장에 가서 트랙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럭과 트랙터를 끈으로 연결합니다.
0: 해보자, 승원아, 너는 응원하고 있어 거기서. 노래 불러.

0: 닭은 네가 잡아올 거야?
1: 닭을 잡으러 가볼까 그럼?
2: 나도 같이
1: 갈래?
2: 응.
1: 같이 가자.
3: 아니 닭 잡을 수 있어?
2: 어, 그럼 갑자.
1: 가자.
4: 아버지가 집 옆에 만들어 놓은 닭장입니다. 소를 묶을 때 사용하는 줄을 준비해서 들고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잡아봐 한 마리.
3: 야. 아빠 못 잡을 것 같은데?
4: 어째 아빠보다 하윤이가 더 용감해 보이는데요?
3: 자, 가자! 잡아!
4: 닭 한 마리 잡으려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1: 또 들어갔어.

0: 아니, 그 밧줄로 잡으시려고요?
1: 아, 밧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0: 아니, 카보이도 아니고.
2: 결국 줄을 버리고 남자답게 손으로 잡았습니다.

0: 맛을 봅니다.
1: 내가 잡아서 그런가 진짜 맛있구만.
2: 참 고소하다.
0: 아들 하윤이 입에도 맞을까요?
3: 왜 뱉었어?
4: 마이유는 너무 뜨겨.
5: 혜민아, 밥 잡는 거 힘들는데 어떻게 잡았어?
1: 아, 처음에 줄로 잡으려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하윤이랑 뛰어다니면서 잡았어요.
5: 고생했다.
2: 예, 새끼야, 그것이 뭐 서냐? 응? 갈고리 이렇게 잡아야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노프로 잡냐? 응? 연습 많이 해봐, 뭐.
5: 그래. 오로가나 가로가나 서울만 가면 돼.
2: 하윤이 아빠 닭 잡을 때 너는 뭐 됐냐?
3: 저 닭몰이 했는데 닭몰다가 넘어져가지고.
2: 닭이 너를 잡을 뻔했구나.
0: 하루 종일 힘들었던 마음을 혜민 씨는 가족들에게 위로받습니다.

0: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1: 야, 바빠 죽겠네. 왜 또 불러?
2: 아, 나 할 일 많아야 보동아.
3: 아니 바빠 죽겠네. 서명이 사람 뭐 다니 불러?
2: 응? 우동이 부르긴 네가 신께 불렀지. 불러 와봐 보동아.
3: 신인 거 알았어?
2: 몇 시에 나왔냐?
3: 6시 일어나가지고 7시 배 타려고 일찍 일어났지 오늘.
2: 아, 나 부지런하다.
3: 에이.
0: 바쁘다는 말에 보길도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구충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2: 이제 비타민 줘야 되니까 네가 저기 들어가서 송아지 좀 뿌려라.
3: 송아지? 여기까지?
2: 색감 뿌리면 돼.
3: 아, 오케이 알았어.
2: 보성아, 한 마리당 한 번씩만 뿌려라. 비싼 거다.
0: 어설프지만 열심히 하는데요. 구충제는 피부 표면에 닿기만 하면 효과가 있어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3: 됐다.
2: 끝.
3: 끝.
0: 어렵지 않게 구충제 뿌리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0: 이쪽으로 못 가게 거기 있어. 아, 뭐야 걔는?
1: 야, 씨. 어째 심심할 만하면 송아지가 한 번씩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0: 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어, 왜 그러고 가? 이걸 많이 일어났어야지, 여기를 다 아예 막았어야지. 저기서 이렇게 할게.
2: 아, 내가 저기서 할게.
0: 어, 저기 갔다 와, 그럼.

0: 왜, 왜 나왔냐 애들?
1: 아니 아까 약 준다고 살짝 열어놨거든. 어. 아 여기로 금방 나와버렸네. 아.
2: 들어왔은 게 됐어?
1: 네.
3: 형 이거 오픈했어요.
4: 송아지 추격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할 작업은 비타민 주사입니다. 면역력 상승에 좋고 번식에도 도움이 되라고 1년에 2번씩 비타민 주사를 맞추는데요.

0: 알았지?
1: 아.
0: 렛츠고.
2: 해볼래?
3: 엄마가 이렇게 좋아해.
1: 해보자.
4: 별로 뭐.
2: 네.
4: 이렇게 좋아해. 나는 뭐 좋아하는 얼굴 아니에요?
1: 아, 저는.
0: 형, 전문가가 아니로 컨나께.
1: 컨나께.
0: 컨텐츠가 난 괴물. 어. 그게 나야.
1: 괴물.
0: 여기 사진. 저 한번 봐봐. 이렇게 하고, 오른손부터 이렇게 나가고.
2: 아, 진짜 뒤돌아서를 못하겠어.
0: 유 선생님, 머리카락 이런 게 알아서 하게.
1: 아.
0: 한번 해봐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5: 처음인데도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하윤이도 신나게 따라 춥니다. 이번엔 모두 함께 춥니다.
0: 누나!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1: 형, 저기 문 닫고 이리 바로 나와야 돼. 문 열어줄게.
6: 알았어, 알았어.
2: 어떻게 남아?
6: 아, 나 넘어갈게, 그냥. 넘어갈게. 뒤에 한 번이에요.
0: 뒤에 한 번이야.
6: 어?
0: 여기는 이렇게 가야 돼.
6: 내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계속해, 연달아서.
5: 소가 지나가면 끝이라 마음이 급한데 이 와중에 음악을 못 찾습니다.
2: 다 간다.
5: 급한 마음에 음악 없이 냅다 춤을 춥니다.
1: 다시. 다 들어갔는데?
0: 지금 다시 앉아?
1: 어. 아, 이미 손 다 갔어, 근데.
0: 그러니까 다 갔어.
2: 아,
0: 이게 순식간이야.
1: 한 명 열어준 사람 있으면 좋은데.
0: 그러니까.
2: 영. 다시 찍으면 안 되나?
0: 아, 소가 안 나온대, 소가. 아.
4: 나온다, 나온다.
2: 나온다.
3: 왜 다시 나오는 거야?
5: 그런데 이때 거짓말처럼 다시 소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0: 안 들려? 나 가운데 있어.
2: 나온다, 나온다, 빨리 같이.
0: 하나, 자, 3, 2, 1, 시작. 오른쪽.
5: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모두 열심히 춤을 춥니다.
0: 형, 릴즈 망한 것 같고 파티 준비도 하러 가자.
1: 가자.
0: 렛츠고.
5: 소의 먹이로 주려고 키우는 라이그라스 풀밭으로 형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파티길래 트랙터까지 동원한 걸까요?
1: 조금 기울어지지 않았냐?
0: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1: 오케이.
0: 좋아.
5: 사실 오늘은 혜민 씨 부부의 다섯 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0: 네, 평소에도 제 지인들끼리 이렇게 자주 모여서 날씨 좋은 날 하거든요. 거의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금방 해요.
1: 아, 바람이 좀.
0: 아, 여기 앞에?
1: 네.
0: 와.
1: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5: 아이고, 그런데 날씨가 또 변덕을 부립니다.
4: 바람이 좀 부는 거?
0: 아,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견뎌내야죠.
5: 실내 조경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촌 동생 보성 씨는 파티 준비에 거의 프로급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혜민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7: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0: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나 건너 하나 해. 하나 건너.
7: 그렇게 돼.
1: 형아, 돌려볼래 반대로.
0: 어디로? 각도로 90도가 그쪽으로 돌려볼래?
1: 된 거 아니야?
0: 옆으로 이렇게?
1: 된 거 아니야?
5: 모두 함께 정성 들여 준비한 맛있는 음식부터 케이크

0: 하윤이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들이 준비해준 따뜻한 파티가 시작됩니다.
1: 준비 끝. 자, 주인공 입장해 주십시오. 박수.
2: 이리 와요, 얼른. 어머. 이리 와.
3: 이리 와.
2: 자동 쌍꺼풀.

0: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결혼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니 음식도 꿀맛입니다.
1: 하나, 둘, 셋.
0: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혜민 씨의 귀농 생활. 앞으로도 오늘처럼 쭉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0: 마이야르가 조금 올라왔을 때 한 번에 쫙 뒤집어야 육즙이 안 빠집니다. 마이야르가 조금 올라왔을 때 한 번에 쫙 뒤집어야 육즙이 안 빠집니다.
1: 아우 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 행사와 초청 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택시 문화

0: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1: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2: 울었어요? 오.
3: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4: 오.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5: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6: 다

0: 동학은 우리 전통 문화잖아요. 이걸 제가 이어받아서 잘 보존해 간다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1: 또래랑 같이 다 같이 수업을 한다는 게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더 할 맛도 나는 것 같아요.
0: 저는 제 친구들이 못 찾은 또 다른 즐거움을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자, 준비. 자, 꽃가루를 섰다고 생각하고 고갯짓을 좌우로 하는 거야. 최상설장으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상모를 돌리면서 하는 거고, 꽃가루는 최상을 쓴 거하고 똑같아. 계속 꽃가루를 흔들면서 좌로 우로 위아로 상하로 이렇게 흔들면서 꽃가루를 쓰는 거야. 항상 그거 잊지 말고. 자, 준비 시작. 이번에 발림한다, 발림. 더 왼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왼발이 다시, 오른발이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시작.

음악을 제가 한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우두농악에서 많은 막 모신기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모신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작품에서 행동을 막 따라하거나 친구들과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돌려보자. 다리 사이로 넣을 건데 이렇게 높이. 그럼 이렇게 편하게 받을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지성이도 한이도. 아이고.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머리 끝까지 온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아까보다 낫다. 한 번 더. 빠르게 슉, 빠르게 슉. 이 상태에서 높이 던져놓고 그냥 한 바퀴 쓱 돌고 다시 받은. 더 의지도 되고, 매일 보니까 의지도 되고, 살짝 힘든 거 있을 때 그냥 좀 더 말할 수도 있고, 평소 다른 남매들보다는 좀 더 돈독한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내가 제당할 테니까 잘 받아줘.
2: 아, 여보게. 아, 이렇게 우리 집에 카메라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멋진 기술 하나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3: 아, 그렇지. 이 지금 가운데에서 닭이 햇볕 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0: 우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어 보여서 한번 해볼래? 라고 엄마가 해서 시작했어요.
1: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서 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연이 아빠 밥 먹고 갔어요?
2: 밥 먹고 갔죠.
1: 밥 먹고.
2: 오늘은 이렇게 일찍 간다.
1: 오늘 일찍, 오늘 주에 작은 누나 집에 간다고.
2: 응?
1: 다음 주에 작은 언니 집에 간다고. 몇 살 때 여기 왔어? 생각나? 안녕하세요. 어머, 저 뒤에 박 열린 거 봤죠? 두 개. 옛날에는 다 박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래. 지은이도 하나 걸어놓고, 지성이도 하나 걸어놓자.
3: 맨 왼쪽 거는 추석에 그린 보름달에 대한 주제고요. 세 번째 거는 그냥 줄타기를 한번 하는 모습을 그려봤고요. 진짜 관객들이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박수도 해주고 치임새도 해줄 때는 재밌는 것 같아요.
4: 이렇게 높은 곳 위에 올라서니 기분이 어떠하신가?
5: 아, 그래도 내가 막내다 보니까 좀 걱정일세.
4: 아이, 그렇지.

0: 조칭칭이요. 좋다.
1: 달콤 보소, 달콤 보소.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닭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닭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존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류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림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림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중기 좌부 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용하였고

작은 집 막 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있는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곡합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을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낙도 하던 선비는 깊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낙도 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호콘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0: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100일홈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차분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가, 옥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벼룩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에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김 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이름부터 한 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림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당시 51살이었던 윤선도는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25채의 건물을 짓고 하나뿐인 골짜기에 원림을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대규모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곳이 바로 보길도 윤선도 원림입니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닫들어라 닫들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촛는가 제 촛는가
0: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그동안 선비들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을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환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동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뭐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사대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활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활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활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화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화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잘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

땅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 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산나지해 깊은 사랑.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0: 호박 죽네.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1: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0: 어떡해. 판소리 사면서 익히는 데만 하루를 다 써버렸어.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0: 고마워, 토끼야.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2: 그래, 해보자.

0: 나야. 하루 만에 판소리 3요소를 익힌 것도 모자라 용궁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 소리 덕분에 내 가슴 답답증이 다 나았다. 고맙구나.
1: 황공하옵니다.
0: 자라야, 토끼에게 더 배워 이기에서 우승해 보거라.
1: 네?

0: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로 올려.
3: 아이고.

한반도 남쪽 끝 따뜻한 바닷가 마을 위쪽 지방에선 보기 힘든 나무와 꽃들로 가득한데요. 외부와 고립된 섬에는 역시 다른 데선 보기 힘든 시인의 정원도 있습니다. 외지고 고립된 환경에서 저마다 개성을 꽃피운 나무와 인간.

0: 10월의 어느 가을날 비 내리는 삼천공원에 누가 방문했는데요. 가을빛으로 물드는 나무의 시간을 살피러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가 찾아온 거죠.
1: 삼천공원에 왔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지금 초록빛들이 많이 지쳐가 보이는데요. 한여름의 초록빛과는 좀 많이 다르죠. 곳곳에 빨간색, 노란색 단풍들도 보입니다.
0: 북악산서 흘러내린 작은 물줄기가 모인 계곡. 점점이 붉은 빛이 침투하는 녹색 숲 아래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게 보이는데요.
1: 이렇게 계곡물에 떠내려온 낙엽들이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물이 들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노란색이나 빨간색들이 원래 있던 색들이고 초록색을 나타내는 엽록소에 가려져 있다가 가을이 되면서

0: 느티나무가 아주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숨겨진 색깔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1: 자연은 숨기를 좋아한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인데요.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많은 비밀들. 식물학자는 나무를 떠나 인간의 공간을 향합니다. 삼청공원 아래는 오래된 전통 가옥이 많은 동네인데요.
0: 삼청공원에서 북촌 한옥마을로 내려왔습니다.
1: 북촌 언덕길에 전망이 트인 곳에 잠시 발을 멈춥니다. 가파른 언덕 아래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미음자로 된 한옥 지붕들이 촘촘히 이어져 있죠.
0: 탁 트인 전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밑에는

0: 와, 들어오니까 정말 작지만 아늑한 한옥이네요. 미음자 구조가 잘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유리창도 있고 좀 근현대적인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옥과 근현대적인 어떤 형식이 같이 조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식물이 진화하듯이 건축물이 진화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1: 한옥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0: 아, 여기는 제 1일 연구실입니다. 이렇게 아늑한 한옥에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여기가 진짜 제 연구실이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서 자연과 문명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남쪽의 완도, 해남, 북일도에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식물들과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을 알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 또 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풍이 드는 이 시기와 달리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초록 물결로 가득했죠.
1: 아직도 지난 여름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녹색의 푸른 잎. 저 멀리 남도의 해안가로 떠나볼까요? 붉은 대지의 물결치는 녹색의 바다. 8월 중순의 완도 수목원인데요. 울창한 숲은 늦여름 빗줄기 속에서도 초록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중부지방에선 보기 힘든 두껍고 반짝이는 초록 나뭇잎들이 사방에 짙은 녹음을 풍겼는데요. 식물학자는 연중 푸른 남도의 화렵수림을 대표하는 나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북가시 나무인데요. 남쪽에서 볼 수 있는 참나무과 중에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참나무과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잎 때문인데요.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도토리가 맺히는 참나무과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는

0: 바라만 봐도 전해지는 진한 녹색의 향기.
1: 여기 숲이가 되게 예쁜 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농나무과 식물입니다. 육박나무이고요. 여기 마침 육박나무 잎이 떨어져 있어서 잎을 보면 이렇게 잎맥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이 잎은 다른 농나무과 식물인데 생달나무예요. 근데 생달나무는 잎맥이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0: 두 개의 다른 형태로 잎맥이 진한

0: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끝을 달리는 곳에 해남 달마산이 있습니다. 바다 옆에 벼랑처럼 솟은 바위산에서 한반도 식생의 끝자락을 접할 수 있는데요. 달마산 어깨의 능선길을 따라 도소람으로 가봅니다. 울창한 숲과 잘생긴 바위들이 이어져 장관이죠. 깎아지른 벼랑이 바람 부는 곳에 예쁜 꽃을 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1: 여기

진화와 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을 잘 다듬어서 만들어준 다윈도 사실 단한 번의 여행이라고 할수 있는 비구로 여행에서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잘 다듬게 됐죠. 다윈의 갈라파고스 섬 여행처럼 저도 이번 8월에 한 역사적 인물이 두드러진 남도의 섬에 갔었습니다. 바로 보길도였지요.

0: 달마산에서 좀 더 내려오면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 마을입니다. 한반도 육지 최남단인데요. 땅끝 마을에 있는 갈두항에서 보길도로 가는 배가 출발하죠. 잔잔해서 호수 같은 남해 바다에 섬들이 가득한데요. 보길도는 갈두항에서 배로 30분만 가면 나옵니다. 식물학자는 오후 늦게 배를 탔는데요.
1: 아, 이제 안개를 뚫고 가고 있는데요. 이 안개를 넘어서 노아도에 이르겠죠. 노아도 너머에 보길도가 있습니다. 이제 땅끝에서 만난 식물들과 이제 바다 건너의 보길도에는 또 어떤 식물들로 변화되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해가 질 무렵인 저녁 7시, 보길도의 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8월의 늦여름엔 아직 해가 긴 편이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석양빛을 따라 해변으로 나갔죠.
1: 아, 보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예송리 해변가고요.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보랏빛이 돌아서 정말 아름답네요. 사실 이 예송리 해변가는 몽돌 해변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이 울창한 숲도 정말 멋집니다.
0: 오래된 방풍림이 어우러져 더욱 인상적인 예송리 해변.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찾았던 것처럼 식물학자는 보길도를 찾았는데요. 진화를 사색하는 식물학자의 여정. 바다 한복판 고립된 섬에선 자연뿐 아니라 인간의 문화도 독특하게 진화했죠. 조선시대의 한 시인이 일군 돌연변이와도 같은 건축이 식물학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식물학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멜로디 잘 지냈어요?
3: 네, 잘 지냈어요.
2: 아, 거기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3: 괜찮았어요. 아, 너무 그래요? 아름다웠어요, 오는
2: 그쵸?
3: 길이.
2: 여기 진짜 예뻐요. 근데 식물도 많고 해변도 진짜 좋지만 여기 되게 특이한 건축물이 있는데 멜로디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3: 아, 정말로요? 네. 기대돼요. 아,
2: 같이 가볼까요?
3: 같이 가요.
2: 네, 갑시다.
0: 식물학자가 보길도에서 만난 사람은

0: 의 회수담 연못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1: 네모난 인조 스테이지가 옆에 있네요.
0: 회수담에도 설치된 네모난 섬. 세안정은 시인 윤선도의 영감을 일깨우는 유희의 공간이었습니다. 윤선도는 이런 세안정을 아마도 직접 설계했을 텐데요.
1: 오! 배수구가 있네요. 아. 여기는 세 개가 있고 뒤에는 다섯 개가 있어요.
2: 저 구멍이 뚫려 있는 거가 물이 넘치면 그때 가기 그쵸. 때문인 거겠죠?
1: 저 뒤쪽이 자연계류여서 이게 물이 빠르게 넘치게 흐르더라도 이쪽이 구멍이 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3: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다섯 개의 구멍이 있었대요.
2: 그래요?
3: 네. 뒤에는 다섯 개, 앞에는 세 개 해가지고 이분이 좋아하는 숫자 8이 되네요. 물 중재 역할도 하고요.
0: 뒤쪽엔 구멍이 다섯 개 뚫린 데 반해 앞쪽엔 세 개만 있어 비가 많이 와도 연못에 물이 넘치지 않는 건데요. 세안정의 이런 공학적 만듦새는 세안지와 연결되는 계류를 막는 판석보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평평한 돌을 양옆에 세워 속은 강회로 채우고 뚜껑 돌을 얹은 구조인데요. 평소에 다리로 쓰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폭포가 되기도 하죠. 시인 윤선도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기발한 구조입니다.
1: 재밌는 게 이거 돌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절벽처럼 세우니까 진짜 물이 이렇게 셀 틈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네, 이렇게 막아놨으니까요.
2: 그리고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틈이 거의 없네요. 이렇게 물이 되게 넘치면 이렇게
1: 수평적으로 해서 얘기했듯이 절벽처럼 폭포로 팍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2: 그래서 일부러 더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 같기도 해요.
0: 아름다운 유희의 공간은 공학적 설계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판석보를 건너면 세안정을 아주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제 세안정의 식물을 살펴볼까요?
1: 저 노란 꽃이 연꽃이에요? 이런 꽃은 처음 봐요.
2: 그렇죠. 이 노란 애들이 개연 종류인데 개연, 외개연, 남개연 이렇게 있어요. 사실 저 꽃 안쪽을 봐야 정확해요. 안에 암술이 빨가면 남개연이고 노라면 외개연인데 그냥 봤을 때는 다 노란 걸로 보여요.
1: 네. 네.
2: 근데 이 세안정에 되게 어울리게 심은 것 같아요.
0: 자연 지형에 절묘하게 인공을 가미한 정원 세안정. 부암리 일대에는 세안정을 비롯해 윤선도가 세운 건물과 정원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를 통틀어 부용동 월림이라 부르는 거죠. 부용동 월림은 조선시대 때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건데요. 중앙정치에서 패배하고 남해의 외딴 섬에 은거했던 윤선도의 창의력이 돌연변이 같은 건축을 낳은 겁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문명의 예외적인 진화가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세안정에는 과거 식물학자가 심은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2: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어요. 여기 한 10년 전쯤에 난초를 심으러 왔거든요.

0: 가 있어요?
1: 네. 여기 보면
0: 가지 같은데요?
1: 동그랗게 뭔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0: 네.
1: 뭔가 동전만한 게 달려있죠?
0: 네네.
1: 이쪽에 보면 동전만한 거 밑에 뭔가 이렇게 지네처럼 생긴 게 기어다니는 것 같은?
0: 오.
1: 그게 난초예요. 지네발란.

0: 있고 지금 지네처럼 생긴.
1: 아 그렇군요.
0: 제가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1: 네.
0: 이 세연정 주변에 멸종위기 난초를 복원하는 거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생각보다 저는 잘 자라서 되게 놀랐어요. 물론 되게 난초가 없고 비어있는 표식도 있는데 저렇게 살아있어서 엄청 뿌듯하네요.
2: 진해발라는 정말 예쁘게 기어가는 진해처럼 생겼네요.
0: 다른 난초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볼까요?
3: 네.
0: 여기는 더 잘 자랐어요.
1: 오.
0: 네, 엄청 크게 막 자라서. 그리고 흰색 뿌리 보이세요?
1: 네, 보여요. 오, 네, 귀여워요. 네, 발 같아요.
0: 그쵸? 이런 종류를 착색난이라고 하거든요. 땅에서 나는 애들은 지색난이라고 하고, 얘는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거. 그렇다고 얘네가 뭐 이렇게 기생은 아니에요. 막 영양분을 뺏어 먹진 않아요. 근데 나무에 저렇게 붙어서 자라는 거죠.
2: 하얀 꽃이 피는 석곡은 약재로도 많이 쓰인답니다.
0: 사람들이 난초를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되게 꽃이 예쁘고 다양해서 그런 건데 석곡도 정말 볼만해요. 사실 진해발람도 진짜 귀여워요.
1: 귀여워 보이진 않던데요?
0: 아, 진짜 귀여워요. 꽃이 요만한데 핑크색으로 생겨서 진짜 귀여워요. 사실 저는 진해발람을 더 좋아하는데 귀엽지 않나?
2: 덕에 독특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1: 우와, 저기 가는 거예요?
0: 네, 우리 저기 갈 거예요.
1: 오.
0: 새 두 마리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1: 그러네요.
0: 네.
1: 딱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가 동천석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되게 특이하게 지어진 데래요.
1: 아, 가볼까요?
0: 가봅시다.
1: 네.
0: 네.
2: 동천석실은 보길도에 은거한 윤선도의 개인 휴식 공간인데요. 부용동의 살림집이라 할 낙서재의 맞은편 산봉우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파도소리 싫어하지 마라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 막아준다. 윤선도가 부용동에서 쓴 어부 사시사 중 한 구절인데요.

0: 뭔가 가루 같은 게 막 만져져요. 그게 난초 씨앗이에요. 어? 씨앗을 뿌려주고 갈까 봐요.
1: 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0: 아, 이미 다 익어서 벌어져요. 네. 난초 씨앗이 세상에서는 제일 작은 씨앗들이죠. 오. 뭔가 가루 같은 게 막 만져져요. 그게 난초 씨앗이에요. 어? 씨앗을 뿌려주고 갈까 봐요.
1: 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0: 아, 이미 다 익어서 벌어져요. 네. 난초 씨앗이 세상에서는 제일 작은

0: 지금도 좀 남아있고 수련도 막 떠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다리래요.
1: 돌로 만든 다리네요.
0: 네.
2: 규모는 작지만 작은 연못들 사이에 자리 잡은 석축이자 다리는 세현정에도 있던 거였는데요. 윤선도의 원림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건축 유전자. 이를 문화적인 DNA라고 볼 수도 있겠죠.
0: 저기 지금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가 되게 요새같이 딱 들어앉아 있는데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요?
1: 좋아요.
0: 네, 갑시다.
1: 네.
2: 윤선도는 전망 좋은 동천 석실에서 광활한 토지를 관리하며 자신의 왕국을 일궜는데요. 식물학자의 눈에 또 난초가 보입니다.
0: 꽃이 핀 걸 봤었는데 여기 이것도 난초거든요.
1: 우와.
0: 난초처럼 안 보이지만.
1: 네, 이렇게 피는군요.
0: 지금 꽃이 져서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도 다 터졌어요.
1: 아까 본 애랑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요?
0: 그쵸. 이거 보면 이렇게 약간 꼬여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얘 이름이 타레 난초예요. 타레처럼 꼬여 있다고. 근데 그 꽃이 펴 있을 때도 타레처럼 꼬여 있고.
2: 타레 난초는 나선형으로 쌓은 탑 같기도 하죠.
0: 지금 다 터져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무슨 건축물 같아요.
1: 네, 정말 구조적이네요. 아름다워요.
0: 내년에 또 꽃이 피겠죠. 이 자리에 거기 오면 돼요. 이 건물 밑에.
2: 이제 동천 석실 건물을 향해 바위 사위로 오르는데요. 깎아지른 암벽 위에 하늘로 날 것처럼 작고 날렵한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0: 다 왔네요.
1: 네.
0: 와.
1: 우와.
0: 와. 밑에보다 훨씬 잘 보이네요.
1: 와. 멋지네요.
0: 네. 이렇게 산이 둘러쳐 있네요.
1: 네. 저 멀리 살림하던 그곳까지도 보이네요.
0: 여기서 책 읽다가 저 집을 보면 어땠을까? 여기가 진짜 자기 왕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1: 네.
0: 저기서 사람이 있으면

0: 보길도에 가서 제가 거의 10년 전에 심은 난초가 살아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정말 반가웠는데요. 난초는 참 연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꽃이 피는 식물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종수가 많은 분류군입니다. 지구에서 아주 성공한 종이라고 볼 수학과는 해바라기가 있는데 해바라기 꽃을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씨앗들을 볼 수가 있죠. 꽃들이 모여 있음으로써 벌과 나비가 왔을 때 한 번에 수정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난초과는 국화과처럼 종수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 그 각각의 종들이 개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난초가 정말 다양한 종들로 분화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독특한 꽃 모양에 있습니다. 이 꽃 모양과 딱 맞는 벌과 나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벌과 나비가 좋아하게끔 꽃들의 모양을 정성 들여서 디자인한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종으로 분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길도에서 또 다른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세현정 바로 옆에 있는 보길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난 겁니다.
1: 식물학자는 건축가를 보내고 세현정 주변을 좀 더 산책했는데요. 그런데 세현정 담장에 귀여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2: 안녕.
3: 안녕.
2: 안녕하세요. 여기 뭐예요?
4: 여기 보길 초등학교예요.
2: 초등학교.

0: 솔방울도 바늘 같은 잎도 가지지 않았죠. 잎은 버들잎 같고 열매는 빨갛게 익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잘 모르고 지나쳤던 나 한 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관찰해 봅니다.
1: 아, 그 옆에 것도 볼까요? 얘랑 다르네요. 얘 이름은 다정큼나무예요.
2: 다정큼?
1: 다정하다 할 때 다정. 큼은 이만큼 할 때 큼. 다정큼나무.
2: 엄청 작아요.
0: 이름도 다정한 다정큼나무는 잎이 작고 귀엽죠.
1: 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됐어요? 우리 옆에 나무도 한번 볼까요? 옆에 가봅시다. 이건 잎이 되게 크죠? 잘 봐요. 이거는 굴거리 나무예요. 살살 나무가 아파요.
0: 굴거리 나무는 잎이 큼직합니다.
2: 작은 거야. 어디니?
3: 너무 아파요. 살살.
2: 미안해.
3: 살살.
1: 됐어요?
3: 이거 먹었지.
1: 근데 오늘 본 이 나무? 이름 혹시 기억나요? 제
4: 다정큰나무.
1: 맞아요. 서연이 맞아요. 이거는 뭐?
4: 다정큰나무. 다정큰나무.
1: 다정큰큰 미음이에요, 밑에. 다정큰나무. 얘는 뭐라고요? 기억날까?
4: 몰라요.
1: 굴거리. 굴거리 나무. 이 나무 전부 다 위쪽 지방에서는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되게 행운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쪽으로 또 가볼까요?
4: 네.
1: 네, 갑시다.
0: 남쪽 바닷가가 아니면 보기 힘든 나무들로 가득한 보길 초등학교 교정.
1: 엄청 크죠?
4: 네. 요거요?
1: 네. 이 나무 되게 반짝반짝 거리죠?
4: 네.
1: 근데 밑에 열매가 떨어져 있는데 한번 주워볼까요? 누가 먼저 찾을까? 열매. 약간 도토리처럼 닮았어요. 찾았어요? 맞아요. 찾았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안 썩은 거 찾아봐요.

0: 생물학자는 이제 아이들과 학교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식물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볼 건데요.
1: 자, 이제 우리 식물을 관찰해서 진짜 그려봅시다. 우리가 아까 몇 개의 식물 봤죠?
2: 4개.
1: 4개 봤어요? 그러면 그 4개를 딱 분리해 볼까요? 4개가 뭐였는지?
3: 분리했어요.
1: 벌써?
3: 분리했어요.
1: 한번 볼까요? 얘랑 얘랑 짝이에요?
3: 네.
1: 얘 짝은? 이건 맞아요. 얘 짝은 얘예요. 이렇게 해요. 볼까요? 좀 잘했는데?
0: 교정에서 채집한 남도의 나무들.
1: 얘는 얘네 거예요.
0: 모밀 잡밤나무, 다정 큰나무, 나한송, 굴거리 나무인데요.
1: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제 먼저 이거 이름 아는 사람?
2: 렌즈?
1: 현미경? 그럼 렌즈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루페라고 하는 거예요. 루페라고도 해요. 이거는 이제 돋보기처럼 크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고개 딱 대고 보는 거예요. 딱 대고. 그럼 이거 제일 큰 잎 한번 그려볼까요? 제일 큰 잎.
4: 진짜 확실해.
1: 제일 큰 잎.
0: 먼저 관찰할 것은 굴거리 나무의 잎사귀입니다. 와, 루페로 보니까 잎맥이 아주 잘 보이네요. 잎맥은 물과 양분을 전달하는 조직인데요. 꼭 사람의 핏줄 같죠? 이제 열매도 살펴볼까요?
1: 손으로 잡고. 이 부분 봐봐요. 까만 부분? 그냥 동그랗지 않죠? 그럼 우리 이 열매 안에 궁금하지 않아요?
2: 네.
1: 뜯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2: 네.
1: 뜯어봅시다.
3: 어떻게 뜯어요?
1: 그냥 손톱으로 잔인하게.
4: 쪼개기 싫어요. 너무 불쌍해요.
1: 잘 돼요?
4: 물이 나와요.
1: 안에 씨앗이 있죠?
4: 우와.
1: 씨앗이 있죠?
4: 야, 너 여기 뭐 노란색 나.
0: 굴거리 나무 열매의 껍질인데요.
1: 이상한 냄새 나요? 요렇게.
0: 오늘 채집한 열매 중 가장 큰 나한송의 열매도 쪼개서 살펴봅니다. 다정 큰나무의 열매는 채집한 것 중 가장 작은데요. 모밀 잡밤나무 열매는 밤처럼 맛있게 생겼죠? 이제 관찰을 끝내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1: 첫 번째 맥에서 갈라지는 걸 두 번째 맥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색깔 칠해볼까?
0: 관찰한 것을 꼼꼼하게 그림으로 옮겨보는데요. 관찰할수록 너무 많은 게 보여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죠? 보길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이 그린 나무들. 어떤 그림일지 참 궁금하네요. 먼저 최기강 어린이의 그림입니다. 기강이는 똑같은 굴거리 나뭇잎을 두 개로 각기 따로 그렸네요. 하나는 잎맥의 형태를, 또 하나는 잎의 색깔을 강조했는데요.
1: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이거 뭐라고 알려줘야지 하는 나무 있었어요?
5: 네, 굴거리 나무. 연필로 손 따라 그릴 때 너무 재밌었어요.
0: 다음은 전서현 어린이의 그림입니다. 서연이는 각각의 잎과 열매의 차이점을 강조해 뚜렷하게 구별해 놓았죠.
1: 관찰하기 전이랑 후랑 되게 달랐어요?
6: 네. 그리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고 그리니까 좀 어려웠어요.
1: 그렇죠?
6: 네.
0: 백하윤 어린이의 그림도 봐볼까요? 하윤이는 잎사귀의 뒷면에도 주목했는데요. 모밀 잡밤나무 잎의 뒷면이 연한 갈색으로 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주혁 어린이의 그림도 궁금하죠? 주혁이는 굴거리 나뭇잎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렸네요. 잎맥과 잎색을 자세한 것과 자세 안 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7: 잎이 끝날 때까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끊겨 다 나눠졌어요. 그런 게 생각하는 거보다 다르다요.
0: 김주아 어린이의 그림도 독특합니다. 열매 자루까지 꼼꼼히 그렸네요.
1: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나무가 있어요?
8: 다들 큰 나무야. 이렇게 작고 색깔은 다 초록색이지만 그래도 이해는

0: 갈색 그런 색이어서 특이하게 생겼어요.
1: 다음은 조혜담 어린이의 그림인데요. 혜담이는 루페로 관찰한 굴거리 나뭇잎을 색깔 없이 드로잉으로 그렸죠. 인맥의 세밀한 구조가 사실적입니다.
2: 루페 오늘 사용해봤잖아요, 처음. 사실 저게 식물 말고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볼 거예요?
0: 모기요.
2: 모기? 좋은 생각이에요.
1: 마지막으로 박다민 어린이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다민이는 네 개의 잎과 열매를 모두 그렸습니다. 나뭇잎마다 각기 다른 초록색 빛깔을 구별해서 그려냈네요.
2: 색깔을 칠할 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0: 그냥 나한송 나무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2: 그쵸. 그 색깔이 너무 예뻐요.
0: 네.
1: 똑같은 나뭇잎과 열매지만 어린이마다 관찰하며 그린 게 모두 다른데요.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눈으로 식물들이 저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서로 다른 생김새를 포착해냈죠.
3: 자, 우리 오늘 네 가지 식물을 만나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 인생에서, 길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오래 본 식물 아닐까?
0: 오늘.
3: 그쵸? 그래서 이 식물들을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0: 네.
3: 네, 오늘 너무 고생했고 우리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4: 가요.
1: 나무와 인간의 다채로운 진화의 순간들.

팝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타를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기회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0: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1: 그동안 신민겠어.
0: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중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복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이기려면 당연한 못 이긴다.
1: 아, 그 돈 땡기라.
0: 이기려라.
2: 돈 땡기라.
0: 돈 땡기라.

0: 강원도 양구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 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 놀이가 있습니다.
1: 대한산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하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천천히 가슴으로 당겨주고 마시고 내쉴 때 다시 당겨봅니다. 자, 풀어준 상태에서 왼손을 무릎을 쥐고 오른손은 측면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천히 왼쪽으로 틀어봅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왼손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주시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고 깍지 끼고 내쉬면서 당깁니다. 풀어주고. 자, 이번엔 왼발 쥐어보겠습니다. 무릎 당겨주고 천천히 뒤꿈치를 밀어내고 발끝을 원을 향하듯이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기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당기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무릎을 쥐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틀어주면서 무릎을 바닥 가까이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네. 자,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 당겨주고.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감아보겠습니다. 깍지 끼고 천천히 당겨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고개를 들고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깊숙이 당겨줍니다. 발가락을 쭉 핀 상태에서 발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향하듯 그려봅니다.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로 앉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고 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관절에 이왕 힘을 풀면서 툭 엄지손을 골반 옆에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두 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포탑이라서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이런 남동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1: 북대머리 귀신형용
0: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2: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0: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신을 모셔놓고서 오늘 근처를 올려.
3: 아이고.

0: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